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 캐나디언 브라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편이세요? 아, 이런 문자에 답이 좀 느릴 때, 그리고 답도 없고 뭐 반응도 시원치 않을 때 좀 상처받는 편이십니까? 때에 따라 다르죠.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나도 바빠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럴 때도 있고, 나의 무심함이 또 그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일정과 내 마음 결에 따라서 그 사람 상태와 또 그 사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 속 끓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빠서 그렇겠지.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비틀스 말대로 그냥 사랑이 모든 걸 또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냥 아유 뭐 들려주는 음악 좋은데 내가 뭐 일부러 산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용기와 짬을 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또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피아니스트 박지용의 리사이틀이 9월 6일 일요일 저녁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 라흐마니노프가 18년에 걸쳐 완성한 24곡의 전주곡을 만나실 수 있어요. 전주곡 작품 3회의 모스크바의 종을 시작으로 10개 전주곡 작품 23과 13개 전주곡 작품 32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재홍의 깊이 있는 해석과 풍부한 음색이 돋보이는 이번 공연 관심 있으신 분은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분께 공연 관람권 2장씩 드려요.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434 쓰는 분의 사연입니다. 친정 갔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캐논 신청합니다. 아, 아주 깔끔하고 간략한 문자 주셨는데 친정 다녀오는 길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요한 파이벨, 캐논, 무지카 안티쿠아, 퀘르네 연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알레산드로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이어서 듣죠. 1악장 안단테 에스피카토,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 안드레아 미오네 오보에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연주입니다.

알레산드로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들으셨습니다. 1악장 안단테 에스피카토, 2악장 아다주, 3악장 프레스토였습니다. 안드레아 미오네 오보에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요한 팔벨, 카논, 무지카 안티쿠아, 퀘른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9678 쓰시는 분입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애청자예요. 아유, 부럽습니다. 올해 1년 휴직을 냈어요. 와, 또 부럽습니다. 쉼이 있는 1년 휴직 생활. 아침에는 항상 가정음악을 틀어두죠. 이게 그 유명한 이서빌리티인가요? 아, 정말 여유 있으시네요. 전원 교향곡 신청합니다. 얼마 전 찍은 바닷가 노을 지은 풍경 사진 보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진 해변입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또 열심히 일하셨고 쉼이 필요한 그때 이렇게 휴직을 낼 수 있어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차곡차곡 잘 저금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복직하시면 추억 저장고에서 하나하나 빼서 또 잘 버티실 겁니다. 9678 쓰시는 분의 신청곡 들으면서 저희도 좀 쉴까요? 마음이라도 베토벤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68 전원 중에서 3악장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 4악장 뇌우와 폭풍우, 5악장 목동의 노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기쁨과 감사합니다.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데이니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68 전원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3악장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 4악장 뇌우와 폭풍우, 5악장 목동의 노래, 폭풍이 지나간 뒤에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아당 피셔가 지휘하는 데니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6368 쓰는 분입니다. 신청곡 폴로네이즈는 역시 7번이죠. 환상 폴로네이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쇼팽 폴로네이즈 판타지 A플랫 장조 작품 61 마우리츠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마우리즈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 환상 폴로네즈 작품 61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신청곡 보내주신 세 분 1434-9678-6368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가정음악에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구스타보 히메노와 룩셈부르크 필하모니 공연이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마리아 누에냐스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구스타보 히메노의 지휘로 드보르자 교향곡 7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의 중심에서 독자적인 사운드를 구축해온 룩셈부르크 필하모닉과 구스타보 히메노의 깊은 호흡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분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연의 협연을 맡는 마리아 누에냐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 카프리스 16번 함께 하시죠.

마리아 두에냐스의 바이올린 연주로 파가니니 카프리스 16번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자 소개하는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밥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 더 맛있어지고 하잖아요.
1: 오, 예.
0: 음악도 유정우 선생님과 들으면 뭔가 또 다른 즐거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예, 그 코너 속의 코너, 클래식 음악 용어 사전 ABC 오랜만에 네.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하고 있지만 어느덧 H까지 왔습니다.
0: 어, 그래요?
1: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알파벳 H로 시작하는 용어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용어는 하바네라입니다.
0: 네.
1: 이 뭐 스페인식 원어 발음으로는 H가 묵음이니까 아바네라가 되겠습니다만
0: 그렇죠.
1: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도 아바네즈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 라벨 기념회 네. 예. 이 아바네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아바네라라는 것이 아바나의 춤곡이라는 뜻인 만큼
0: 네.
1: 쿠바에서 유래된 사박자의 춤곡입니다. 이게 원래는 영국에서 유래된 컨트리 댄스라는 것이 프랑스로 전해지고 그것이 18세기에 신대륙으로 가서 19세기에는 쿠바를 중심으로 이 아주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쿠바에서는 원래 콘트라단사 크리오야 이렇게 불리던 그러니까 크레올들의 컨츄리 댄스
0: 아,
1: 이런
0: 네.
1: 뜻이 되는데 크레올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중남미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렇게 그 지배 국가에서 온 백인들이고
0: 네.
1: 그리고 중남미 원주민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이런 사람들
0: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1: 그렇죠
0: 예.
1: 맞습니다
0: 예.
1: 바로 이런 것에서 유래된 신대륙의 그 농민들의 춤 이렇게 되겠습니다.
0: 네네.
1: 이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이 특징적인 것이 부점 리듬인데요.
0: 네.
1: 네 박자 중에 1박과 2박 사이에 부점 리듬을 넣어서 당김음 그래서 딴 따단 딴 요런 당김음 리듬이
0: 네.
1: 첫 박에 있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제의 카르멘 1막에 나오는 카르멘의 아바네라
0: 네.
1: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랑은 들쇠와 같은 것 시작할 때 오케스트라가 딴 따단 딴딴 이렇게 리듬을 맞춰주는 이게 바로 이제 아바네라 리듬이 되겠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소프라노 음성과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그리고 르네 듀클로 합창단의 협연입니다.

0: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중에서 일마 카르멘의 하바네라였습니다. 사랑은 들새와 같은 거,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 조르주 프레트를 같이 위하는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르네 디클로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근데 그 평소에 카르멘, 평소에 칼라스 음성하고 약간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1: 칼라스도 보면은 이 전곡 그걸 이제 오페라 전곡을 이게 뭐 스튜디오 녹음이든 실황 녹음이든 보면 이제 칼라스는 천상 이 오페라 가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1막에 우리가 등장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강렬한 아리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완전히 다 쏟아붓지 않습니다.
0: 아.
1: 보시면 우리가 칼라스 음악하면 막 쇳소리도 나고 굉장히 강렬한 그 거의 그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그 소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칼라스는 이 카르멘이 1막에서 등장할 때 제일 유명한 아리아이긴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쏟아서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0: 아, 맥락상 그래서 힘을
1: 그렇죠.
0: 빼고.
1: 힘을 굉장히 어깨에 힘을 빼고 자기를 그냥 매혹적인 부분만 슬쩍슬쩍 보여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참 그 역시 그 이게 마지막 그 피날레의 강렬함을 위해서 계속 이 기승전결의 긴장을 빌드업. 쌓아가는 빌드업이죠. 딱 그런 그 진짜 천상 오페라 가수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0: 네.
1: 그 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 간략하게 소개는 드렸지만 이 아바네라 리듬, 하바네라 리듬이 라틴 춘곡, 중남미 모든 뭐 흔히들 이제 뭐 살사 음악 이런 것까지도 다 춘곡 리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멕시칸 볼레로, 룸바, 차차차 등 수많은 중남미의 댄스 뮤직들 또는 발라드 이런 것의 기본 리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 아바네라가.
1: 그렇죠.
0: 예예.
1: 이게 또 지금의 현재의 대중음악에도 굉장히
0: 많이 스며들어 있고.
1: 이번에 그 저 월드컵.
0: 아, 예.
1: 그 샤키라가 부른 월드컵의 그 공식 주제가도 보면 아바네라 리듬을 빨리 이렇게 하고 있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멕시칸 볼레로 곡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1: 스페인 작곡가로서 아까 들으셨던 카르멘의 하바네라의 원곡자라고 할 수 있는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가 작곡한 제일 유명한 곡이죠. 라 팔로마. 비둘기를 트리오 로스 판초스 멕시코의 이 민속음악 악단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기타가 리듬을 잡아주는데 요 리듬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어보시죠.
0: 네.

0: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의 라팔로마 비둘기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연주였습니다. 뭔가 좀 구성지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1: 그렇죠.
0: 로스 판초스였는데 공통점이 지금 아바네라 리듬을 타면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예. 라팔로마 그 전에는 이제 그 아바네라 그 사랑은 들새와 그렇죠. 같은 것.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다면 아바네라가 아 춤추기에 참 제격인 리듬이로구나.
1: 그렇죠.
0: 예, 예.
1: 빠르거나 느리거나
0: 네.
1: 약간 옆으로 한 발짝
0: 여지가 있어요.
1: 흔들하면서 예. 뭔가 그 다음 동작을 준비할 수 있는.
0: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1: 그러니까 이게 그 중남미의 그 춤곡도 사실 다양한 춤곡들이 있는데 모든 춤곡들이 이 아바네라 리듬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뭐 필연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탱고도
0: 네.
1: 바로 이 아바네라 리듬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0: 아,
1: 이게
0: 탱고도.
1: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아스토르피아 솔라의 그 망각 너무나도 유명한 오블리비온 들어보시겠는데요. 다음 들려드릴 이 오블리비온 연주에도 처음 시작할 때 이 더블 베이스가 이렇게 손으로 퉁기면서 피치카토로 이 아바네라 리듬을 잡아주면서 시작하거든요.
0: 아.
1: 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연주가인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르디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코르디나는 어떤 악기인가요?
1: 예, 이게 아코디언인데
0: 예.
1: 입으로 부는 아코디언입니다.
0: 어 그래요?
1: 예, 조그맣게
0: 예, 예.
1: 하모니카처럼 생겼는데
0: 예.
1: 우리가 그 아코디언이나 반도네온 보면
0: 예, 예.
1: 동그란 거 버튼들이 있지
0: 버튼
1: 않습니까?
0: 있죠.
1: 그 버튼들로 이루어진 건반이 있고 그리고 입으로 불어서 이 어떤 그 안에 그 내장되어 있는 리드가 있습니다. 하모니카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0: 그렇구나.
1: 그런 식으로 하모니카와 아코디언이 결합된 악기다. 이렇게 보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0: 아스토르 피아졸라 오블리비용 망각이었습니다.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르디나 연주였습니다. 거의 하모니카 사운드에 그렇죠. 근접한.
1: 음색은 이제 입으로 불고 그 안에서 이 금속으로 된 리드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하모니카 음색인데 화성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 아코디온 같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아주 참 희한한 악기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이 오블리비옹 시작할 때 베이스 피치카토로 둥둥둥
1: 그렇죠.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자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거는 이제 이런 리듬으로 갈 겁니다.
1: 그러니까 예. 워밍업 하고 예. 있으라라고 이렇게 뭔가
0: 신호를 주는
1: 그렇죠 네네.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게 아바네라 리듬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아바네라 리듬을 좀 인식하고
0: 네.
1: 들어봐야지 아 아바네라 리듬을 깔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예. 복잡한 리듬들도 있는데요. 좀 더 아바네라 리듬에서 더욱 정교하고 복잡해진 피아졸라의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1: 피아졸라가 그 탱고를 바탕으로 오페레타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아, 너무 훌륭한 작품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라는 네. 곡인데요. 1부, 제1부의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알레바레라는 곡이 울려 퍼집니다.
0: 네.
1: 여기에서 엘두엔데, 즉 작은 악마라는 존재가 나와서 마리아는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환락의 도시에 어떤 그 악마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다라는
0: 오.
1: 그런 그 아주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시인이 읊는데요. 이 작품의 대본을 직접 쓰기도 했던 우루과이 출신의 아주 위대한 시인인 오라시오 페레르가 직접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기동 크레머와 크레머라타 무지카가 연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약간은 그 긴장감 넘치는 언뜻 들으면 약간 행진곡 같은 리듬인데 그 안에 잠시 하바네라 리듬이 들어있다고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들어보시면 이게 그 약간의 그런 부점 리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아바네라 편향적 사고로
1: 그렇죠,
0: 한번 들어보도록
1: 맞습니다.
0: 하겠습니다. 네.

0: piedras sencillas de la muerte, he de traer tu canto oscuro. Tendrá la edad de Dios y dos antiguas mataduras, un odio a diestra y a zurda, una ternura. Y al duro y dulce son fantasma de sus ecos, las futuras Marías, repechando Santa Fe rumbo a otra aurora, se apurarán temblando sin saber por qué se apuran. Ahora que es la hora, un zaino y yerba mora, penacho de relente ya tu voz, María mente, vendrá con tu memoria aquí, pequeña y una, ahora, ahora que es tu hora, María de Buenos Aires.
1: Astur비아 졸라의 탱고 오페레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중에서 1부 1장 알레바레 작은 악마였습니다. 호라시오 페레르의 나레이션 그리고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였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너무 앞서가는 랩인가?
2: 그렇기도 하죠.
1: 예. 음악인데 이 호라시오 페레르의 낭독이 정말 멋지네요. 음성도 네,
2: 그
1: 그렇고.
2: 음성도 우리가 그 아르헨티나 예, 예. 하면 막연하게 느끼는 그 열정. 그 막 그 실제로 이분이 낭독하는 그 영상을 보면 아, 이거 그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라틴 남자들은 이글거리는구나. 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네, 아주 네. 그 참 열정이 내재된 열정이 막 이글이글하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1: 아니 음악 듣다가 공부하는 줄은 다 잊었습니다. 예. 클래식 음악사전 ABC 오늘 H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2: 예. 네. 이제 이어지는 용어는 사실 이게 그 그냥 알게 되면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그냥 용어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좀 헷갈리는 그런 용어입니다. 바로 H로 시작하는 두 번째 용어 호모포니입니다. 네. 라틴어에서 유래된 영어인데요. 네. 호모포니. 호모라는 거는 이 라틴어에서 뭔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동질한이라는 네. 뜻이 되고 포니라는 건 소리니까 네. 뭔가 동질한 소리. 네. 결국은 화음을 이루는 소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를 그 호모포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결국 호모포니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이 전부 호모포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호모포니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네. 좀 순서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먼저 이 모노포니와 폴리포니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1: 네.
2: 모노포니라는 걸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냥 단 하나의 선율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불러도 화음이나 이런 거 없이 하나의 선율로 재창하는 걸 뜻합니다.
1: 아, 네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가 재창.
1: 아니, 재창.
2: 애국가 부를 네. 때 학교에서 화음 넣지 않지 않습니까?
1: 안 넣죠.
2: 그래서 재창하는 것. 그러니까 이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레고리안 성가는 전부 호모포니 아, 이 모노포니죠.
1: 예.
2: 그래서 이 그레고리안 성가와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불러도 항상 단선율로 똑같이 부르는 재창의 형식 이런 단선율 곡을 그냥 모노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2: 그레고리안 성가 한 곡 들어보시겠는데요. 9세기 때부터 내려오는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즉 오소서 창조주이신 성령이시여. 말러의 교향곡 8번 천인교향곡의 일부의 텍스트로 아주 유명한 이 9세기의 그레고리안 성가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컬 앙상블의 아일랜드의 멜러리산 수도원의 수도자들인데요. 이분들이 부르는 여러 명이 부르는데 하나의 선율로 부르는 이 오소서 창조주 성령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시여 였습니다. 보컬 앙상블 아일랜드 멜러리 산의 수도원 수도사들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1: 그렇죠.
0: 단순해지는.
1: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16세기 들어서는 이제 화음을 많이 넣는 다성음악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맨 처음에는 세속음악에서 다성음악이 시작돼가지고 이제는 미사고까지 화음을 넣는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 미사곡이 다성음악으로 많이 오게 되니까 약간 보수적인 뭐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이 다성음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성음악을 하니까 선율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라틴어 텍스트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결국은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신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세 때에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모노포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팔레스트리나를 비롯한 수많은 이 작곡가들의 노력 끝에 다시 이제 가톨릭 미사곡도 다성음악으로 회귀하게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1550년대 이후 그러니까 16세기 중반 이후에
0: 네.
1: 이 그 미사곡이라든지 이런 곡들은 이제 폴리포니
0: 다성음악.
1: 다성음악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 폴리포니라는 것 우리가 화음을 이룰 때도 그 일반적으로 주선율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화음을 붙이는 거하고 폴리포니는 완전히 다릅니다.
0: 그렇죠.
1: 폴리포니는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네 개의 성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성부가 주선율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네 개의 성부가 각자 자기들이 주선율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다성음악이라는 거는 4성부로 나누든 6성부로 나누든 그 성부가 전부 다 주선율이다. 이 화음에서 하나의 주선율을 따로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성음악의 미사곡들을 들으면 그걸 콧노래로 흥얼거려 보라 그러면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이 화음이 중요한 음악이기 때문에 주선율이 없는 화성으로만 이루어진 곡이 폴리폰이다. 모든 성부가 다 대등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6세기의 대표적인 다성음악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궁정 작곡가였는데요. 크리스토발 데 모랄레스. 이 1500년부터 1553년까지 생존했던 모랄레스가 작곡한 유빌라테 데오. 즉 하느님께 신께 환호하라. 소리 높여 외치라 라는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컬 앙상블 스틸레 안티코의 연주입니다. 네.

0: 정말 풍성한 사운드입니다. 크리스토발 데 모랄레스의 하느님께 환호하라, 유빌라테 데오, 보컬 앙상블 스틸레 안티코. 그런데 듣기만 할 뿐 이걸 따라 부르긴 정말 어렵네요.
1: 그렇죠.
0: 네.
1: 이게 물론 뭐 소프라노나 뭐 테너나 한 성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의 선율을 알겠지만 이게 전체가 어떤 음악을 품고 있는가라는 건 네 성부가 모여서 다 불러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하나만 떼서 선율로서 부를 수는 없는 곡이 바로 폴리포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자, 이제 H로 시작되는 바로 호모포니를 네. 이제 들려드리겠는데요.
0: 그럼 호모포니를 위해서 우리가 모노포니도 그레고리안 성과 예. 그다음에 지금 다성 음악인 폴리포니도 들었는데
1: 예.
0: 호모포니는 뭐예요?
1: 사실 이게 개념을 알고 나면 허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의 대부분의 음악은 호모포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모포니는 분명히 다성음악이긴 합니다.
0: 네.
1: 화음을 넣으니까요.
0: 예.
1: 그렇지만 주선율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식 음악 중에 보면 독창자가 나오든 독주자가 나오든 주선율이 분명하게 하나가 있죠. 따라 부를 수 있는.
0: 네.
1: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악기들이 화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주역이 있고 그 옆에 화음을 넣어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노포니와 폴리포니가 합쳐져서 제3의 종이 나온 것이 호모포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확립은 18세기에 됐는데요.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클래식 음악들을 들어보면 주선율이 있는 가운데 다른 악기들이 화음을 넣어주는
0: 그렇죠.
1: 거. 우리가 아는 음악의 대부분이 호모포니에 해당되는 겁니다.
0: 아하.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호모포니를 늘상 듣고 있지만 호모포니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호모포니가 뭐지?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결국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클래식 그 음악이 다 호모포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0: 네.
1: 자 그러면 뭐 대표적인 이 곡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가운데에서 두 번째 곡 아리아 흔히들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0: 그렇죠.
1: 별명을 부르는 이 곡 들어보시면 지선상의 아리아 아리아라는 거는 단선율을 뜻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단선율에다가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넣어주니까
0: 네.
1: 전형적인 호모폰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네.

0: 아,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1: 그죠?
0: 예, 이거지 싶네요. 이게 바로 호모포니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두 번째 곡 아리아. 헤르베르트 본 카레안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클래식 음악 용어사전 ABC 오늘 H 하바네라 그리고 호모포니를 배웠는데요. 하나 더 배워볼까요?
1: 네. 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유머레스크.
0: 네.
1: 그러니까 이 휴머. 유머가 담겨 있다고 해서 유머가 담겨 있는 익살스러운 곡이라고 해서 이 유모레스크 그러니까 프랑스 말이긴 한데요. 프랑스 말로 이제 유모레스크라는 용어이고 독일 말로도 후모레스케라고 부르는 앞에 그 유머, 휴머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형식이 따로 있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죠.
0: 네.
1: 자유로운 형식 없는 낭만주의 시대의 그 곡으로서 바로 이제 그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유머레스크라는 유머를 담은 익살스러운 개성 있는 그 작품이라는 거는 문학에서 유래가
0: 네.
1: 됐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에 독일에서 재치 있고 뭔가 약간 좀 기이한 면도 있으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전부 웃고 끝낼 수 있는 해피엔딩이 되는 나쁜 이야기는 전혀 없는 서민적이면서도 뭔가 아늑한
0: 네네.
1: 이런 작품을 짧은 이제 특히 이제 단편 소설이 많겠죠.
0: 그렇죠.
1: 이런 작품들이 이제 독일에서는 후모레스케라고 해서 유머가 담긴 문학 작품
0: 네.
1: 이런 소설이 유행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1830년대에 이 낭만주의 음악가들은 또 독서량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죠.
0: 그렇죠.
1: 대표적으로 슈만 같은 분들. 이렇기 때문에 그 이런 낭만주의 문학의 후모레스

0: 하이네케에서부터 슈만이나 아니면 차이콥스키라든지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드보르작 이런 분들이 네. 대표적으로 이런 짧은 익살스러운 단편 소설 같은 위트와 곡을. 유머가 있는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바로 유머레스크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참 지극히 낭만주의적스러운 그런 장르구나라는
1: 그러네요.
0: 걸 느낄 수가 있죠.
1: 네.
0: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뭔가 짧고 강렬한 재치가 있고 익살스러운 그리고면서도 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이런 곡이 이제 유모레스크가 되겠습니다.
1: 네.
0: 에드바르드 그리그가 작곡한 네 개의 유모레스크 작품 번호 6 가운데에서 세 번째 곡 알레그로 콘 그라시아를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죠.

0: 에드와르드 그리그 4개 유머레스크 작품 6 중에서 3번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였습니다.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좋은 만남 뒤에 이렇게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산뜻한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1: 그렇죠. 오늘 아주 청량감을 느끼게 해주죠.
0: 유머레스크로 또 다음 주 금요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가르침 감사하고요. 유정 선생님 다음 주에 뵙죠.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이가 연,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 쇼팽 콩쿠르에서는 오랫동안 한 번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참가자들은 여러 라운드에서 비슷한 차례로 연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정된 순서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죠. 늘 앞순번호로 연주하는 사람은 심사 기준이 충분히 잡히기 전에 연주해야 하고 늘 뒷순번호로 연주하는 사람은 심사위원의 피로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열린 제19회 대회부터는 라운드마다 순서를 조금씩 바꾸게 됐습니다. 늘 순서가 정해진 일들이 있다면 가끔은 그 차례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익숙함 속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쇼팽의 전주곡 작품 28 가운데 17번 A플랫 장조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015년 쇼팽 콩쿨 우승 실황 음반 가운데 전해드렸고 오늘 첫 곡으로 감상했네요. 그럼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우승했던 2015년에는 고정된 순서로 대부분 진행됐었겠습니다. 얼마 전 조성진 씨 뭐 리사이틀 그리고 체인버 콘서트도 있었죠. 황홀한 시간이었다고 많은 후기들이 올라왔던데 아, 가신 분들

부럽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0: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문턱이 맞닿는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공연장에서도 지나가는 계절을 배웅하고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음악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겠죠. 무대 위 음악만큼이나 흥미로운 공연장 안팎의 이야기들, 이번 주에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공연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나요?
1: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던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요. 김세현 피아노 리사이틀 준비했어요.
0: 오, 리사이틀을 여네요.
1: 네, KBS 교향악단이랑 함께하는 김세현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협연 말고 리사이틀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0: 어떤 자리일지 궁금합니다. 2007년생 피아니스트.
1: 네.
0: 그야말로 놀라운 영 아티스트, 신예의 연주자인데 어떤 피아니스트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요.
1: 그 2007년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2025년에 롱티보에서 우승했다는 얘기가 되게 낯설게 느껴져요. 2007년에 태어난 피아니스트가 2025년에 17세의 나이로 우승을 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그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콩쿠르가 부여하는 사실상 주요 특별상들을 모두 이제 휩쓸었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의 피아니스트 같아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하버드대학교에서 영문학을 함께 네.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찾아봤어요. 하버드와 뉴잉글랜드 음악원 복수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던데 뭐 요새 말로 육각형 인재인가, 가능한 겁니까?
1: 저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흥미로워요. 종종 이런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0: 있죠.
1: 연주를 하면서 정말 전혀 다른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사실은 음악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분야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다른 학문이나 예술이랑 밀접하게 연관은 되어 있었잖아요.
0: 그럼요.
1: 네, 뭐 지금은 정말 음악을 예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예를 들면 뭐 중세라든지 고대에는 수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하학이라든지
0: 네.
1: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0: 역시 허명현 씨는 음악 칼럼니스트답게 지적으로 우아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딱 이 이력을 읽었을 때 하버드.
1: 아, 저도 놀랐죠.
0: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게 제가 또 이제 엄마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니까 귀가 솔깃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랄까 참 재능도 관심사도 남다른 그런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음악이랑 문학이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1: 네.
0: 연주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저는 오히려 이 연주자가 이 음악이라는 거를 이 음악이라는 분야를 하나의 좁은 기술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연주자가 악보에 적힌 음만 정확하게 연주하는 이런 사람들만은 아니잖아요.
0: 절대로 아닙니다.
1: 네, 그 음악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문학이라는 전공과도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음만 정확하게 연주한다면 AI가 더 잘할 수 네. 있습니다.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연주를 하고 작품을 해석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겠죠.
1: 네, 제 생각에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문학이라는 게 문장이랑 문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야기라는 게 흘러가는데

0: 음악도 네. 마찬가지로 음표가 있고 그 묶음인 프레이즈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1: 아,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런 문학적인 경험이 분명히 연주를 하는데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어린 연주자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멋진 비유네요. 문장과 음표, 문단과 프레이즈.
0: 네, 저는 그렇게 매칭이 돼서 분명히 연주할 때 연주자가 이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할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가을 중에 김세현 피아니스트를 콩 스튜디오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명현 씨의 이 이야기와 함께 네. 질문을 하고 싶네요.
0: 저도 꼭 보겠습니다.
1: 지금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3번 전악장입니다.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2025년 8월 서울 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 버전 준비했습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3번,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아모로소,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전악장이었습니다.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로 지난해 8월 서울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 버전으로 음악 감상했습니다.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소리는 성숙합니다. 2007년생의 연주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좀 묵직한 깊이가 있어요.
1: 그래서 저는 요즘 더 부쩍 느끼는 건데 잘하는 연주자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기보다는 그런 걸 이제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처음부터 잘한다. 네.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9월 6일에 있을 그의 피아노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보니 1부는 슈베르트 소나타이고 2부는 전부 쇼팽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에뛰드들을 네. 연주하던데 프로그램마저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에뛰드라는 게 사실은 연주 프로그램으로는 잘 선택을 안 하기도 하고 뭐 우리에게는 이미 상당히 익숙한 작품들이긴 하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한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려는 학생이라면 이 에뛰드를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그런 표현인데
0: 네.
1: 이런 입시나 콩쿠르에서 워낙 자주 연주돼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그런 작품이에요.
0: 그렇죠.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임윤찬 씨 앨범도 네. 나왔고 에뛰드는 어느 순간 익숙한 음악이 된 것 같아요. 아,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연주하는 전공생들은 정말 친숙하다 못해 지긋지긋하다라고 네. 표현할 쇼팽의 에뛰드. 실제로는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겁니까?
1: 굉장히 어려워요.
0: 네, 그렇군요. 네.
1: 그 모든 각각의 연습곡들이 피아노의 어떤 뭐 특정한 기술들을 극단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0: 네.
1: 뭐 예를 들면은 그 기술이라는 게 빠른 옥타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르페지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각 곡들이 연습곡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그 특정한 기술들을 아주 극단적인 수준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0: 극단적인 수준으로 네. 기술을 요구하는데 사실 또 아름답게도 연주해야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아름다운 곡이기도 해요.
1: 이게 이 연습곡들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네.
1: 예를 들면은 굉장히 빠른 음표가 계속 나오는 곡이라고 해도 이게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게 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 안에서 선율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음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 프레이즈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를 계속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정말 어렵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치려면 얼마나 정말 힘들지 그래서 그토록 어렵다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네요.
1: 네. 보면 피아니스트의 손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런 게 막 바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노래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음악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연주자들이 이 에뛰드를 연주하는 걸 보면 아니면 또 이런 콩쿠르에서 이 연습곡을 요구하는 걸 보면 그 연주자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뿐만 아니라 이 연주자는 내면에 어떤 음악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너무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콩쿨 또는 입시 단골 작품으로 선정되나 봅니다.
1: 네, 뭐 기출 문제기도 하지만 매년 정말 예상되는 출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네요. 김세현 씨가 어떻게 연주할지 이번 리사이틀에서 참 궁금합니다.
1: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세현 피아니스트 음반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요즘 가장 즐겨 듣는 에뛰드 음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우리 애청자들도 정말 즐겨 들으실 음반에서 골라주셨네요. 쇼팽의 연습곡 작품 25 가운데 1번, 2번, 6번, 9번, 11번, 12번 모두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쇼팽의 에뛰드 가운데 들어봤습니다. 작품 25 가운데 1번 에올리언 하프, 2번 꿀벌, 6번 삼도, 9번 나비, 11번 겨울바람, 12번 대양. 모두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음악실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임윤찬의 연주는 참 날것에 야성미가 넘친다고 해야 하나요? 에뛰드에서도 그런 그에만의 개성이 아주 또렷이 드러나네요.
1: 늘 이 연주자를 보면서 느끼는 거긴 한데 항상 안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선택을 하는 연주자인데도 이 모든 걸 정말 설득력 있고 아름답게 들려준다는 게 저는 이게 가장 큰 재능인 것 같아요.
0: 진짜 그러네요. 아름답게 네.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1: 그래서 이 연습곡들이 실제로 무대에서 연주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전곡을 이끌어가면서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흐름이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독립적인 연습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대에서 어떤 기승전결이 느껴지게끔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 김세현 피아니스트도 이 작품들을 무대로 갖고 왔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다음번 쇼팽 콩쿠르를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돼요.
0: 쇼팽 콩쿠르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임윤찬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김세현의 에뛰드는. 그런데 쇼팽 콩쿠르라니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분석을 하셨어요?
1: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 물론 뭐 2부가 전부 쇼팽 에뛰드로만

0: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지금 음악을 배우고 있는 선생님 중 하나가 당타이손이에요.
1: 아.
0: 네, 이제 좀 느낌이 아. 와요. 여기서부터. 네.
1: 여기서 느낌 왔습니다. 저도. 네. 당타이손 하면 1980년에 쇼팽 콩쿨에서 우승하기도 했고 또 허명현 씨가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쇼팽 콩쿨 1타 강사이시다.
0: 네. 뭐 자타공인 1타 강사인 것 같아요. 이제는.
1: 동의합니다.
0: 네. 여러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한 정말 훌륭한 교육자가 되셨고 특히 지금 이 당타이손 문화생들이 쇼팽 콩쿠르를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지난 대회 입상자들의 대다수가 이 당타이손의 제자였고 그 최근 우승자 중에 하나인 브루스 리우도 당타이손의 제자잖아요.
1: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우승자도 당타이손의 제자가
0: 네, 확률이 가장 높죠. 네.
1: 그렇군요. 왜 제가 괜히 긴장이 되네요. 다음 쇼팽 콩쿠르까지는 아직은 긴 기간이 남아있지만 진짜 기대해볼 만합니다.
0: 네, 그리고 이건 뭐 또 어떤 공통점인지는 좀 뭐 알 수 없지만 그 2005년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라파 블레아츠 있잖아요.
1: 네, 네.
0: 블레아츠도 피아노만 공부한 게 아니라 철학 박사 과정을 밟았어요.
1: 진짜요?
0: 네. 또 한참 연주를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보통 그럴 때는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무리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연주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네네. 더 많이 자기를 세상에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돌연 연주 활동을 중단하고 1년 정도를 철학을 공부했어요.
1: 네. 1년을 비웠다고요?
0: 네. 정말 이런 최고의 연주자가 세상에.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1: 그렇죠. 그런 도전을 무모하다시피 네. 여겨지는 그 공백을 가졌네요.
0: 철학의 또 여러 분야 중에서 현상학에 대한 논문까지 써서 네,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1: 저 진짜 몰랐습니다. 와, 피아니스트가 언제 쇼팽 콩쿠르 우승자가 언제 네. 공부를 해서 논문을 쓰고 PhD까지.
0: 맞아요.
1: 현상학은 어떤 철학인지. 놀랍네요. 그래서 김세연 피아니스트는 네.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또 피아노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터뷰도 했었고 우리도 아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네. 비슷한 맥락인가요?
0: 정말 뜬금없지만 쇼팽 콩쿠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블레아츠의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는 뭐 음악도 잘 연주하지만 철학 박사 블레아츠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1: 박사님이시네요.
0: 네, 뭐 언제 한국의 박사님이 오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유사한 부분들이 보여서 블레아츠 생각이 났고 그리고 마지막 음악으로는 그래서 쇼팽의 뱃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1: 네.
0: 역시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앨범이 아직 발매되진 않아서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선생님인 당타이손의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너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쇼팽의 뱃노래 바르카롤 당타이손의 피아노 연주로 지금 함께 하시죠.

0: 쇼팽의 뱃노래, 당타이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참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허명현 씨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한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금요일 코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으로 골랐고요. 주연선의 첼로, 문정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이었습니다. 주현선의 첼로, 문정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린 오늘 끝곡 감상하셨어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중국의 어느 대형 유통회사에서 특별한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unhappy leave, 우리말로 하면 불행휴가쯤 되려나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날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불행휴가는 1년에 열흘인데요. 직원들이 이 휴가를 쓰면 고용주가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행휴가를 만든 이유에 관한 창업주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누구나 행복하지 않은 시기가 있으니 행복하지 않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얼굴을 책상에 묻고만 싶었던 날은 누구에게나 있죠.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게 권장되지 않는 일터에서의 일상. 세상 어딘가에 불행휴가라는 게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 Go Not Happy Day의 영감을 받아서 또 리스트가 완성한 가곡이었습니다. Go Not Happy Day, 행복한 날이여 가지 마오. 베이스 바리톤 제랄드 핀리의 노래와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한 중국의 유통기업에서 도입했다는 불행휴가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휴가를 만든 창업주는 직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을까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가 언제나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을 버티면 주말이 온다,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견뎌보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피에르네의 깐조네타,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과 고든백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에뛰드 8번 F장조 작품 18번 선샤인이었습니다. 니키타 마갈로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피에르나의 깐소네타, 에마 존슨의 클라리넷과 고든 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선샤인 하면 또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쨍한 햇빛이 떠오르는 이탈리아에서 또 영감을 받아서 멘데스존이 작곡한 곡이죠. 교향곡 4번 A장조 이탈리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헤르베르트 블롬슈타트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맨델스젠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번 이탈리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732번 쓰시는 분, 모든 수험생, 부모님, 또 선생님 화이팅!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금방이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쉬운 때인데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한 것,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것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응원하겠습니다. 4119번 쓰시는 분은 수지구에 15-1 마을버스를 탔는데요. 생크림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은 버스에서도 기사님들이 참 많이 들으시네요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버스 타서 들었다, 또 택시 타서 너무나 반가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마 운행하시는 중이니까 기사님들은 직접 사연을 못 주시지만 승객들이 이렇게 또 다 제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전운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또 경쾌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E-flat 장조 QL 365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잉그리드 헤블러, 루드비히 호프만의 피아노, 알치오 갈리에라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이플라장조 퀘 365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였습니다. 잉그리드 헤블러, 루드비히 호프만의 피아노, 알지오 갈리에라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왜 모차르트 하면 들으면 머리 좋아진다, 뭐 집중이 잘 된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따라오곤 하는데요. 무언가를 집중하게 해주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슈퍼의 환상곡과 변주곡 작품 81번입니다. 콘소르티움 클라식 꿈의 연주입니다.

슈퍼의 환상곡과 변주곡 작품 81번이었습니다. 콘소르티움 클라시쿰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비발디의 리옹 310번을 바흐가 건반 협주곡으로 완성한 작품인데요. 오늘은 그 곡을 또 하프 협주곡으로 즐겨볼까요? 바흐의 협주곡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978번입니다. 전악장이고요.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협주곡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978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였고요. 오늘은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와 가르시아 나

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트럼펫 협주곡 B플랫 장조 들을 텐데요. 원래 트럼펫 협주곡이 아니라 바이올린과 오보를 위한 협주곡 리옹 548번인데요. 오늘은 이 곡도 트럼펫 연주로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 휴 올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과 오보를 위한 협주곡 리옹 548번을 오늘은 트럼펫으로 들었습니다. B플랫 장조였고요.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까지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 휴 올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이번 주 생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소개할게요.

0: 먼저 박재용의 피아노 리사이틀에 애청자들 초대하고 있는데요. 2021년 부소니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박재홍은 이번 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의 24개 전주곡 전곡을 들려줍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또 색채를 품은 24개의 전주곡으로 라흐마니노프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의 음악 여정을 완성할 예정인데요.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박재홍 리사이틀 총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죠. 서울시향의 악보위원인 김보람 작가의 책 악보가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관객들은 볼 수 없지만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는 악보위원의 손끝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작품의 에디션을 고르고 악보의 오류를 바로잡고 지휘자의 해석을 파트보에 옮기면서 연주자가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에 호흡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바로 악보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바로 그 치열한 악보위원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 악보가 말하지 않는 것들 5분 뽑아서 드릴게요.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혹은 책이라고 맨 앞에 써주시고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방에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생생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1: 생생클래식
2: 생생클래식
1: 매일
2: 12시 생생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클래식 생생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5분으로 꼽히는 오프닝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그 장면 하고 벌써 떠올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디즈니와 픽사가 함께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 업의 오프닝인데요.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낡은 집을 꾸미고 살아가는 두 남녀의 한평생을 5분 안에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함께였던 이 부부의 연은 아내의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요. 아름답고 슬픈 꿈을 꾼 듯한 이 오프닝 시퀀스 직후에 클래식 한 곡이 흐릅니다. 비제 오페라 까르멘에 나오는 아리아 하바네라입니다. 하바네라는 마치 진짜 운동을 하는 시계추처럼 규칙적인 리듬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그 반주는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됩니다. 애니메이션 업에서는 이 규칙적인 리듬을 무척 절묘하게 활용했는데요. 아내를 잃은 주인공 칼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음악을 썼습니다. 영화 속에서 무뚝뚝하고 성질 고약한 노인이 돼버린 칼은 새벽 6시 알람과 동시에 눈을 뜨고요. 안경을 쓰고 마른 세수를 한 뒤에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표정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마주 앉았던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집안의 먼지를 닦고 지팡이를 짚고서 문을 나서는 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발코니에 놓아둔 의자에 앉는 것뿐이지만 그는 나비 넥타이에 중절모까지 챙겨 쓴 정장 차림입니다. 칼의 이 아침 장면에 쓰인 하바네라의 규칙적이고도 반복되는 리듬은 아내를 잃고 나서 그가 얼마나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일상을 사는지 보여주죠.

그런데 좀 의아하죠. 카르멘 속의 하바네라는 무척 관능적인 음악인데 어째서 노인의 하루를 묘사하는 데 썼을까 하는 의문이요. 아마도 감독은 그 극단적인 대비에서 오는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매혹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칼은 거의 생명력이 사라진 듯한 모습으로 리프트에 실려서 계단을 내려오기 때문이죠. 이 역설적인 장면은 현재 칼에게 없는 것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랑과 욕망, 모험과 자유, 젊음 같은 것들요. 영화에서는 연주곡 버전의 하바네라를 사용했지만 원래 이 아리아는 이런 가사로 시작됩니다. 사랑은 길들일 수 없는 새, 이미 아내란 새를 떠나보낸 칼의 마음을 또 상실감을 비추는 노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아리아가 끝남과 동시에 영화는 칼이 처한 상황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아내와 함께 쓸고 닦고 아름답게 꾸며왔던 이 소중한 집이 재개발 중인 공사장 한복판에 놓이게 된 곤란한 상황을요. 칼은 집을 허물 생각이 없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이들은 허물 것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그 유명한 장면이 탄생하죠. 집을 수많은 헬륨 풍선에 매달아 하늘에 띄우는 장면 말입니다.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하바네라, 아바네라 전해드렸습니다.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파리 치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원어 발음에는 또 아바네라라고도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곤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업에 흘렀던 아주 인상 깊은 장면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영국의 오페라 극장인 글린드본의 홈페이지에도 영화 속 오페라를 주제로 쓴 특집 기사가 게재됐는데요. 업에 흘렀던 이 하바네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지루하고 우울한 일상에 도발적인 리듬과 노골적인 내용이 담긴 하바네라를 배경음악으로 깔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길들일 수 없는 새와 같은 연인을 묘사하는 음악과 함께 관절염에 시달리는 칼의 행동을 지켜보는 건 큰 흥미로움을 선사합니다. 자유를 꿈꾸며 날아가는 새와 또 날 수 없는 관절염이라니 참 다른 조합이긴 한데 그래서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많이들 꼽아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아마 못 보셨어도 풍선을 매달고 날아가는 그 집 그 장면만큼은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작품 한번 찾아서 보시면 참 애니메이션이 우리 마음에 아직 살아있는 어린이 내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을 깨워준다는 걸 아마 다시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스티비 원더의 곡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The Symphonica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디 심포니커의 노래였고요. 아름다운 세상은 리얼 그룹의 노래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Old Friend, 투츠 텔레만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7212번 쓰시는 분, 30여 년 전에 하다가 중단했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주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대생을 시작한 지 3년 차인데요. 2, 3주에 한 장씩 뚝딱 완성되는 그림이 이렇게 재밌고 큰 성취감을 줄 몰랐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어떤 막 거창한 계획 없이 순전히 나의 즐거움을 위한 어떤 이런 취미 생활이 인생에 또 이렇게 큰 활력과 기쁨을 준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기쁨이 또 모여서 이게 완성이 되어서 또 어디로 어떻게 7212번 쓰시는 분을 이끌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음 곡은 바그너의 알붐 블라트입니다. 알리사 콜조넨의 바이올린과 로바르트 퀘닉시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시벨리우스의 발스 로만틱이었습니다. 네메예르비가 지휘하는 메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바그너의 알븐블라트, 엘리사 콜조넨의 바이올린과 로베르트 퀘니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브루흐의 로망스 작품 85번 들을게요. 닐스 맨케마이어의 비올라와 마르쿠스 포슈너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루흐의 로망스 작품 85번이었습니다. 넬슨 맨케마이어의 비올라와 마르쿠스 포슈너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로망스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4번 이플라짱조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를 준비했습니다. 1886년 오스트리아의 음악학자인 노바흐의 버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4번이 플랫장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였습니다. 1886년 노박 버전으로 함께 하셨고요.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슈만의 민요풍의 5개의 소품 작품 102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밋휴머, 두 번째 곡인 랑잠입니다. 마르틴 프레스트의 클라리넷과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주만의 민요풍의 다섯 개 소품 작품 102번 가운데 두 곡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곡인 Mid Humor,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두 번째 곡인 Langsam, 느리게,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마르틴 프로스트의 클라리넷과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생생 클래식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순서가 되는데요. 순서대로 해서 오늘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쾰 543 톤 코프만의 지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1 안테 바이타스의 바이올린 앤드루 맨츠가 지휘하는 엔데르 라디오 필하모니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 명음반 오늘 첫 곡의 주인공은 아나톨리 베드레니코프입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피아니스트지만 구소련에서는 대단한 명성을 누렸던 피아니스트죠. 하지만 서방세계에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뭐 잊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른바 출신 성분이 그 이유였죠. 리히터도 칭찬했던 그리고 같이 연주도 했던 그런 명피아니스트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영국모음곡 3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808 아나톨리 메드레니코프의 피아노 연주 1978년 레코딩입니다.

대단히 견고한 그런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연주, 사실 녹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남아있는 것 들어봐도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영국 모음곡 3번 G단조 바흐제 군모노 808 아나톨리 메드레니코프의 피아노 연주 1978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이 작품은 완전히 잊혀지고 또 없어질 뻔했던 그런 작품이죠. 우여곡절 끝에 19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초연이 이루어졌던 기구한 운명의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슈만의 병적인 정서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담겨있는 낭만주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명작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1 안테 바이타스의 바이올린 앤드루 맨츠가 주연하는 엔데르 라디오 필하모니의 연주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참 좋은 곡이죠.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좀 더 많이 무대에 올려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곡인데 아쉽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1 안티에 바이타스의 바이올린 앤드루 맨츠가 지휘하는 엔데르 라디오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지 프레드릭 헨델의 세르세 가운데 라르고 조지 쉐리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지 프리드릭 헨델의 세르세 가운데 라르고, 조지 쉐리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 특집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그 다섯 번째 순서 교향곡 39번 쾰 543 준비했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창작품 가운데 1788년에 나온 세 개의 교향곡은 그야말로 기적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백조의 노래라는 말에 걸맞게 아름다운 울림으로 가득 찬 39번 이 플래시 장조 쾰 543, 또 아름다움과 슬픔이 절정을 이룬 듯한 40번 G단조 쾰 550, 황제의 품격 그 자체인 41번 C장조 쾰 551 조피터, 3대 교향곡으로 불리는 친숙한 작품들이지만 이 세 작품은 그야말로 두 달이 안 되는 사이에 만들어진 18세기 교향곡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교향곡은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작곡 동기나 목적, 연작으로 작곡된 의도, 연주되었을 가능성과 같은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 예약 연주의 광고나 편지를 비롯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문도 없고 직접적인 의도도 없고 있는 것은 영원에 대한 호소뿐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플랫장조 교향곡 오늘 감상하실 작품 가운데 가장 고전적이고 아름답죠. 밝고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 플랫장조의 정연한 조성, 오보에 대신 클라리넷을 사용한 목관악기군의 풍부하고 풍성한 울림, 같은 조성의 3중주 쾰 563을 연상시키는 피안의 아름다움은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교향곡은 1788년 6월부터 두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빈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작 목록에서 이 곡의 작품 작곡 연대를 6월 26일이라고 적어놓고 있는데요. 그 직전인 6월 22일에 2장조의 피아노 3중주곡 쾰 541을 완성한 다음에 그 즉시 4, 5일 사이에 이 교향곡을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3중주곡 쾰 542에 흐르는 맑고 투명한 가벼움이 이 교향곡에서는 투철한 긴장감을 지닌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명작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E플랫 장조 쾰 543, 톤 코프만이 지휘하는 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1994년 레코딩입니다.

볼팡한 바디 뉴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E플랫 장조 쾌엘 543 톤 코프만이 주연하는 리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1994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특집 다섯 번째 순서 전해드렸고요. 내일 여섯 번째 순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6번 F단조 작품 번호 80 골드문트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 4중주 6번의 부단추 작품 번호 80 골드문트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진 명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명의 공범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둘 다 끝까지 침묵하면 각각 징역 1년. 한 사람이 자백하고 공범을 증언하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 반대로 자신만 침묵하면 징역 10년. 둘 다 자백하면 각각 징역 5년. 서로 믿고 침묵하는 게 가장 좋지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 자백하는 편이 안전하겠죠. 상대가 침묵하면 난 풀려나고 상대도 자백하면 10년 대신에 5년이니까. 결국엔 둘 다 자백하고 각각 징역 5년을 받게 되는 것. 이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식물의 잎에서도 비슷한 딜레마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빛이 강할 때 잎을 비스듬히 세우면 서로의 빛을 덜 가려서 식물 군락 전체가 빛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중 한 식물이 잎을 평평하게 펼쳐 빛을 더 많이 차지하면 그 식물은 이웃보다 유리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쪽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쪽을 택하는 마음. 함께 잘 되는 선택. 그걸 우린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프란츠 리스트가 올란트의 시에 곡을 붙인 호월립의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 또 종교적인 헌신에 가까운 성스럽고 경건한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가곡집 사랑의 꿈 첫 번째 곡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곡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8월 28일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솔직히 이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식물의 잎들도 그런 상황을 겪는다니까 괜히 뭔가 위로가 되는 마음인데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협력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다음 한 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우선 지나간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용유미님, 우리 집 식물들도 협력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화초 키우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나요? 저는 또 이렇게 창문 없는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이재원님, 비 오는 오후 서울 일 잘 마치고 대전으로 갑니다. 좋은 친구 노날 오늘도 잘 부탁해요. 운전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차? 버스? 노날 친구 삼아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은정님, 이제 문자는 그만. 운전 중이신 것 같아요. 안전 운전하면서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반가운 이름들이 또 눈에 띄네요. 윤교환님, 김효진님, 휴가라 외출하면서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서현숙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번엔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즈의 작품에 곡을 붙인 카를 마리아 폰 베버, 역시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죠.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내 사랑은 붉은 장미같이. 6월에 갓 피어난 붉은 장미의 사랑을 빗댄 절절한 고백의 노래입니다. 테너 로버트 화이트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내 사랑은 붉은 장미같이 하면 의뢰 떠오르는 노래죠. 아일랜드 민요,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영국의 파페라 가수 이지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내 사랑은 붉은 장미같이 역시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제 작품에 곡을 붙인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가곡이었습니다. 온 바다가 말라버릴 때까지 내 님이여, 바위가 햇볕에 녹아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그댈 사랑하리, 인생의 모래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사랑이 붉은 장미 같은 사랑입니다. 테너 로버트 화이트가 불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랑 노래는 미국 노래네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티핀 메리세 Il libro dell'amore, 사랑의 책입니다. 내게 사랑의 책은 지루해. 사랑의 영혼만큼이나 두꺼워. 하지만 난 네가 이 책을 읽어줄 때가 좋아. 책보다 네가 더 좋아. 네가 뭘 하든 좋아. 무엇보다 네가 제일 좋아. 결론은, 포인트는 제일 마지막에 있군요. 무엇보다 네가 제일 좋아. 테너스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이런 낭만적인 사랑 노래의 그 테너 호세 구라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음성이라고 할까요? 아, 그렇다고 뭐 아리아가 별로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테너 호세 구라와 이 폴란드 출신의 소프라노 에바 말라스 고들렙스카의 하모니로 현대 폴란드의 싱어송라이터 세베린 크라이엡스키의 크로스오버곡 들으셨습니다. 솔로 꼰 아모레, 오직 사랑으로. 신준식님께서 지금 내리는 빗소리와 이 음악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멋진 금요일 오후라고. 다행입니다. 주말은 행복해야죠. 그리고 먼저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티핀 메릿의 사랑의 책이었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불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해드리면서 가사를 읊어드렸는데 4209 쓰시는 분께서 읽어주시는 제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다고 가사에 빗대서. 아, 이희재님이시군요. 가끔 문자 주시는데 이름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9624 쓰시는 분도 누가 뭐래도 노날이 좋아. 그리고 7138 쓰시는 분도 장난꾸러기 손주와 함께 사랑의 책 듣고 계신다고요. 반가운 이름들도 눈에 띄네요. 서민재님, 비가 엄청 오는데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같네요. 도서관에서 열독 중입니다. 진경수님도 아까 내 사랑은 붉은 장미같이 에 끌려서 들어오셨군요. 이수키님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현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마우리치오 파브리치오의 알라 루체 델 솔레, 햇살 속에서였습니다. 떠나간 연인 때문에 방황하지만 어두운 밤이 지나고 태양빛이 찾아오면 모든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길을 찾으리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시 그로번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향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덕분에. 뭐 잘 아시다시피 트로이 전쟁 후 고향 이탈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율리시스와 함께하는 율리시스의 아내 페넬로페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일루스트라 데비 오 치엘리, 오 하늘이여 밝게 빛나라.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테너에는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디엥,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정확히 말하면 칸타타죠. 헨델의 아치 갈라테아 폴리페모 중에서 이 바다의 님프 갈라테아와 목동 아치의 사랑을 질투하는 이 폴리페모의 분노의 아리아였습니다. 프레치피토스 넬 마르게 프레메 성단 바다에서 요동치는 이 마음. 베이스 바리톤 로랑 나오리, 에마뉴엘 아임이 지휘하는 르 꽁세르 다스트레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였죠. 율리시스의 귀향 중에서 20년 동안 기다렸던 율리시스가 마침내 돌아오자 감격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율리시스와 아내 페넬로페가 함께하는 노래 오 하늘이여 밝게 빛나라.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와 테너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딩이 함께 불렀고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의 연주였습니다. 감미로운 영화음악으로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헨리 맨시니의 문 리버,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입니다.

들으면 정말 의리의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가 떠올랐는데 노래로 들으니 또 다른 느낌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존 베리의 Places, 영화 Out of Africa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스위스의 크로스오버 가수 에릭한 아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20세기 미국 작곡가 헨리 맨시니의 Moon River,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소프라노 신용옥이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7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이 노랫말의 뜻과 정서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음악 언어가 발전합니다. 몬테베르디는 이를 세콘다 브라티카, 제2의 작법이라 불렀죠. 제2 작법은 음악적 질서나 아름다운 짜임새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 담은 슬픔, 분노, 갈망이나 놀라움이 음악 속에서 잘 들리도록 음악이 텍스트의 표현을 섬기게 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이 새로운 바로크적 감각을 자기 방식으로 발전시킨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이탈리아 작곡가 따르퀴니오 메룰라. 메룰라가 1638년 발표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 이 노래 역시 그런 새로운 흐름 속에서 탄생한 노래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실린 메룰라의 작품집에는 모두 16곡이 들어있는데 이 곡은 특별히 작사가가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피오디 사보이아. 노랫말 내용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제목은 폴레 에벤 게시 크레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 여기서 그렇게란 달콤한 유혹이나 거친 협박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서 돌아설 거라고 믿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저버릴 거라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네. 이렇게 당당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노래죠. 달콤한 사랑의 유혹으로도, 오만하고 사나운 협박으로도 나를 나의 아름다운 우상에게서 물러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어리석다. 그런 생각은 바꾸는 편이 좋으리. 포로가 된 내 마음이 자유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는 생각은 바꾸는 게 좋으리. 말하고 싶은 자는 말하라. 아는 자는 말하라. 이어서 질투와 험담, 또 죽음까지도 자신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른 이들이 질투 때문에 가슴에서 사악한 불꽃을 뿜어내고 복수의 메게라가 독을 퍼뜨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바친 나의 신의를 깨려 해도, 죽음이 내 삶을 앗아갈지라도 날 사로잡은 그 소중한 사랑의 끈이 풀리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말하고 싶은 자는 말하라. 아는 자는 말하라. 마지막에는 사랑의 고통과 욕망을 감추어진 밤의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언젠가 내게 시간과 자리가 주어지면 난 사랑의 고통을 마음껏 쏟아내고 사랑하는 이와 불타는 내 마음속에 감춘 그 불길을 북돋으리라. 밤의 찬란함이 남는 그림자와 어둠 속에서 나의 아름다운 비밀의 사랑은 숨으리라. 말하고 싶은 자는 말하라. 아는 자는 말하라. 연마다 마지막에 되풀이되는 말, 말하고 싶은 자는 말하라, 아는 자는 말하라는 이런 뜻이죠.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피오디 사보이아가 남긴 단호한 사랑의 선언을 말의 억양과 감정까지 살아있는 음악으로 바꿔놓은 메룰라의 노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네. 볼레 에벤께 시크레데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 노래 메룰라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 테너 카림 슬레이만, 자네트 소리를 지휘하는 아폴로 스파이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역시 17세기 이탈리아 노래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바르바라 스트로치의 아모르 아모르. 이탈리아의 고음악 앙상블 라 베넥시아나의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둥글고 단단하게 자라서 읽는 것이라 여긴 내게 이런 삶도 있다고 꽃 시절도 없이 살았던 내 가슴 속의 무화가 어디 갔나. 배한봉 시인의 비 맞는 무화과 나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무화과라는 이름은 꽃이 없는 과일이란 뜻이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꽃이 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게 필 뿐이죠. 아무튼 사과나 배 또 복숭아처럼 화사한 꽃을 피우진 않으니 시인은 무화과를 두고 꽃 시절이 없다고 말합니다. 꽃 시절도 없이 과육을 지켜줄 만한 껍질도 없이 익는 무화과. 시인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약한 마음을 닮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하지만 무르다고 해서 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알맞게 달고 부드럽게 익는 순간, 그 결실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최용준 작곡 꿈, 오늘 첫 곡을 함께 하시죠. 박경수의 25연 가요금 연주입니다.

박경수, 최용준 작곡 꿈. 박경수의 이시원 가해금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배한봉 시인의 비 맞는 무화과 나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꽃 시절은 없지만 달고 아주 부드러운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화려한 시절은 없어도 자신만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을 비유한 걸까요? 지금쯤 우리 생에도 그 부드러운 열매가 딱 알맞게 익었을지도 모르겠네요. FM 풍류마을, 이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류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화 작곡 헌화가 이어드리죠. 이번 군의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양승환 편곡 수줍은 기다림, 몽금포 타령, 정기선의 산조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라향가 헌화가에서 모티브를 따온 곡이었는데요. 김성화 작곡 헌화가 전해드렸어요. 이 곡은 이봉근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1784년, 이때 다산의 나이는 23. 막 생원이 돼서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해 여름, 장마가 길어지고 다산 정약용의 집에는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온 식구가 호박으로 죽을 끓여 먹으며 며칠을 버티다가 그 호박마저 떨어졌는데요. 여종이 옆집 밭에서 큰 호박을 훔쳐왔고 다산의 아내는 여종을 크게 꾸짖었죠. 집에 돌아와 그 광경을 본 다산은 여종을 감싸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한 탓이라고 탄식합니다. 다산은 이날의 이야기를 시로 남겼는데 그 중에서 몇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굳은 비 열흘 이어지니 여기저기 길이 끊기고 도성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졌네. 항아리처럼 커다란 옆집 밭의 호박을 보고 여종이 그걸 훔쳐 가져왔구나. 윗사람 위에서 한 일인데 도리어 꾸중을 듣네. 죄 없는 아이에게 화내는 일 그만하오. 진중자의 작은 청렴이 나는 달갑지 않다오. 여기서 진중자는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청렴 결백한 사람이어서 형이 나라에서 받는 녹이 의롭지 않다고 여겼고 그 녹을 받아 어머니가 만든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렴함은 좋지만 진중자의 행동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옹졸한 일이 아닌가, 다산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만 권 책을 읽었다고 아내가 어찌 배부르랴. 밭 두 뜨개만 있어도 종이 죄짓지 않았을 텐데. 아내와 여종 모두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죠. 23살 가난한 선비가 가장으로서 느꼈던 책임감, 그 착잡했던 마음을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천년의 향기, 23살 가난한 선비였던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정약용 씨 이준 작곡, 권조구 편곡, 강마을 들으셨습니다. 이준의 노래로 함께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박자영, 우선희 편곡, 주류의 능계 준비했어요. 태평소로 주로 연주되는 능계와 민요가락을 모아 연주한 곡인데요. 긴 아리랑, 능계 굿거리, 잦은 능계 매나리, 풍년가, 사철가, 천수바라, 방아타령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박자영의 희금과 우선희 피아노, 곽재혁의 피리연주, 김인수의 퍼커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자영 우선이 편곡 주리의 능계 개나리랑 능계 굿거리 자진 능계 매나리 풍년가 사철가 천수바라 방아타령까지 들으셨습니다. 박자영의 해금과 우선이 피아노 곽재혁의 피리 김은수의 퍼커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이건용 작곡, 25연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 500년 함께 하시죠. 김혜숙의 25연 가야금 연주입니다.

이건용 작곡 25연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김혜숙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좋은 물건은 결국 좋은 눈을 가진 사람에게 간다. 책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일반 서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책들이 헌책방에는 언제나 가득했고, 혹시 누가 먼저 낚아채 갈까 봐서 마음을 졸이며 종종 사들이고는 했다. 그런데 그러한 책들은 대부분 그저 소유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였던 듯, 집에 가져오면 어딘가에 대충 꽂아두고는 그걸로 그 존재를 잊어버렸다. 오경철의 아무튼 헌책이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귀한 책을 알아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희귀본, 절판본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매기는 그 책의 가치를 아는 것일까요? 그런데 글쓴이는 헌책방에서 귀한 책을 발견하고 덥석 샀다가 그저 꽂아만 두고 잊어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글쓴이에겐 그다지 귀한 책이 아니었던 셈이죠.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물건에 어떤 값을 매기는지 그것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내는 그 물건은 어쩌면 사놓고 들여다보지 않는 희귀본 책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좋은 것을 알아본다는 만족감에 취해버리면 우리는 그저 귀한 물건의 창고나 무덤이 돼버리겠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특별히 귀한 것, 그런 것을 고르고 오래 간직한다면 우리는 창고가 아닌 보물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태원 작곡 책상은 책상이다.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평온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영화 아멜리에의 주인공 아멜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행인을 도와 길을 건너면서 세상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어주죠. 꽃집 주인이 웃고 있고 그녀의 눈가엔 주름이 많아요. 냄새가 좋죠. 멜론을 맛보기로 나눠주네요. 아기는 개를 보고 그 개는 닭을 보고 있어요. 이제 지하철 매표소 앞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아멜리와 함께 걷던 남자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본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화가 레몽은 아멜리에게 행운은 자전거 타기와 비슷해서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니 붙잡을 수 있을 때 잡으라고 말하죠. 어쩌면 지금 우리 곁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소소한 행운과 평온과 뿌듯함을 잘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0: 8월 28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오늘 시작하면서 영화 아멜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아멜리의 OST에서 라발스 다멜리 아멜리의 왈츠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얀 티엘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제목이 Le Bonheur 행복이었는데요. 프랑스의 배우이자 가수인 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현숙 씨, 오후 5시가 지나가면 새음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하셨네. 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하늘팔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라이브로 오프닝은 처음 보고 듣습니다. 이게 뭐라고 긴장까지 했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보이는 라디오를 처음 접하시면 그런 건가요? 네, 긴장까지 하셨다는데 제가 뭘 잘 틀릴까 뭘 잘 못할까 그러셨나 봐요. 그렇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아, 3158번 쓰시는 분, 아멜리의 왈츠인가요? 아, 오늘처럼 비 오는 금요일에 참 잘 어울립니다 라고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함께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행복이 화두라서 말이죠. 이번 곡도 행복입니다. 제목이 La tendre image du bonheur, 행복의 다정한 모습이라는 샹송인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꽤 자주 전해드리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이브 듀데이의 목소리인데요. 그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1974년에 발표한 행복의 다정한 모습 들어보시죠.
1: Roland rentrait de son collège et dormait tard ses matins.

It's Wonderful 이었습니다. 조지 거슈윈과 아이라 거슈윈의 뮤지컬 Funny Face의 넘버인데요. 이 곡을 보사노바 버전으로 만들었죠. 브라질의 보사노바 뮤지션 주안 슈베르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기타 연주도 함께 했고요. 이 버전은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도 들을 수 있어서 많이 기억이 나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이브 뒤떼이의 샹송이었습니다. La tendre image du bonheur. 행복의 다정한 모습.

이었습니다. 5351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처음으로 보냅니다 하셨어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과 저녁 6시마다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오프닝 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멘트를 들으면 저희 가족 모두 박수를 치면서 서로 오늘 하루 잘 보냈다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박수 쳐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서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네, 5351번 쓰시는 분 함께 박수치면서 웃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또 미소가 활짝 지어지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536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저희 온라인 모임 10주년 행사를 자축하기 위한 사연이 지난 금요일 방송에 나온 걸 듣고 10주년 기념 행사 때도 다 같이 들으며 많이 행복했습니다. 10주년 기념 굿즈를 만들어 마련된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매주 같이 공부하며 모은 기부금도 연말에 부르 청소년 장학금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모임에도 새음 애청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신청곡 보냅니다 하셨어요. 네, 10주년을 맞아서 좋은 일도 참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응원해 드립니다. 신청곡은 얼마 전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케스트라 활동하고 계신다던 권재경 씨도 같은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리스트의 피아노 독주곡집 콘솔라시옹 위로 가운데 3번 썰번호 172를 전해드리죠. 이 곡을 신디사이저와 피아노로 편곡해서 연주하는데요. 마이클 둘린의 연주입니다.

지오바니 지롤라모 캅스베르거.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작곡가인데요. 캅스베르거의 성악곡이었습니다. 알마미아 노베덴바이, 내 영혼이여 어디로 가는가 였어요. 카운터 테너 이동규가 노래했는데요. 이 곡은 윤선희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제게 세음은 퇴근길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송입니다. 흘러나오는 곡이 너무 좋아서 지하철에서도 밖이 보이면 창을 바라보며 뭉클할 때도 있고 눈을 감고 감상할 때도 있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멈추게 하는,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하고픈 방송입니다. 신청곡 들려주세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윤선희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위로 3번 썰 번호 172를 마이클 둘린의 편곡과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9472번 쓰시는 분, 오늘은 퇴근해서 좋아하는 떡볶이집에 앉아 이어폰으로 세음을 맞이합니다. 잊을 뻔했던 세세한 평온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게 조용한 곳은 아닐 것 같은데 이어폰을 딱 끼면 정말 나만의 세상이 펼쳐지죠. 거기에 또 좋아하시는 음식까지 함께하면 더 좋겠죠.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희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이 곡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청하신 곡, 네. Theme from Summer of 42, 42년의 여름 영화의 테마곡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오늘은 준비했어요. 미셸 레그랑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제목이 트리스테자, 슬픔이었어요. 슬픔은 언제나 내 노래의 일부였지. 슬픔은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었어. 내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했던 아름다움. 이렇게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내용의 노래였어요.

아스트로 쥐베르트의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바우테르 반데르레이프의 피아노와 또 오르간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영어 제목이 Goodbye Sadness, 트리시테사 들으셨어요. 그 전에는 So Nice, 이 곡은 원래 포르투갈어 제목은 Samba de Verão, 여름의 삼바였고요. 엘리아니 엘리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섞어서 노래해 주었고요. 그전에는 영화 42년의 여름 OST에서 테마곡 Theme from Summer of 42, 미셸 르그랑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1173번 쓰시는 분, 비가 많이 오네요. 저 차도 많이 밀려요. 한 시간째 차를 몰고 퇴근 중인데 다 끼워줄게 하면서 끼어들 기차들 모두 기분 좋게 양보하고 있어요. 모두 세음 덕분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차분하고 편안하게 반천사 미소 지으며 가고 있답니다. 좀 전에 들으신 음악들 들으시면서 또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네, 안내해 드릴 게 있죠.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책 선물입니다. 이번 주에는 피아노의 원리를 배우고 직접 쳐볼 수 있는 악보가 담긴 책, 터칭 피아노 제4권 바흐 편입니다. 피아니스트 유혜영과 작곡가 김에스더가 함께 쓴 터칭 피아노 시리즈는 피아노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내고 싶은 피아노 책인데요. 핵심적인 피아노 연주 원리를 이해하고 필수적인 음악적 표현들을 직접 적용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는 해설과 악보가 담겨 있습니다. 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편에 이은 네 번째 권에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른을 위한 피아노 교재, 터칭 피아노 제4권 바흐 편을 우리 청취자 10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에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이 책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물로 드리는 그 책에도 악보가 담겨 있는 곡 전해드리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46을 오늘은 트레버 피너크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아일랜드 음악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꼽는다면 켈틱 우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4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출범한 켈틱 우먼의 멤버에는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표현되는 목소리 메이브도 있었죠. 켈틱 우먼의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기 전부터 메이브는 이미 자신의 음반을 발표했던 실력파 가수였습니다. 클래식 성악과 하프, 피아노를 공부했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음악을 놓지 않았던 탄탄함을 갖추고 있죠. 켈틱 우먼에 합류하기 이전에도 아일랜드의 합창단 아누나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메이브의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단지 청아한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녀에겐 오래된 음악을 오늘의 언어로 들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발표한 음반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이 음반은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로리나 맥케네트의 Dante's Prayer, 스코틀랜드 민요 I'm a Dune 말고도 미국의 포크 음악가 진 리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아일랜드 민요 One I Love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One I Love에서 메이브의 목소리는 청아함의 극치를 들려주죠. 진 리치는 구전 음악을 체록하고 노래하며 그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친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1965년에 발표한 음반에 One I Love가 수록되어 있죠. 오래된 포크송의 소박한 선율에 메이브의 맑은 목소리가 얹히니 이 사랑 노래는 마치 그녀를 위해 오래 기다려온 곡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One I Love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One I Love, Two She Loves, Three, she's true to me. 하나, 난 사랑해요. 둘, 그녀도 사랑해요. 셋, 그녀는 내게 진실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에선 사람들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너무 어리다고,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하죠. 어쩌면 이 노래는 맨 처음에 세 가지를 꼽으며 사랑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묻는 것 같습니다. 메이브의 목소리로 One I Love 들어보시죠.

하나, 나는 사랑해요. 둘, 그녀도 사랑해요. 셋, 그녀는 내게 진실해요. 불과 얼음이 뒤바뀌고 바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세상의 질서가 다 사라진다 해도 나의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될 거라고 이 가녀리고 투명한 목소리가 단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 하지만 메이브는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반을 만들 때도 작곡과 편곡에 참여하고 켈틱 우먼 시절에는 음악감독과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서 곡을 고르고 다른 가수들을 이끌어온 음악가라는 기록도 남아있죠. 그래서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재능이라기보다 오래된 노래를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노래가 품은 시간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자신의 목소리를 한겹 얹는 것. 그것이 메이브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메이브가 부른 One I Love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284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우이천에서 듣는 건강 동료들이 조금은 흥겨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Take 5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천변을 함께 뛰는 러닝 친구들이신가 봅니다. 그렇죠? 뛰면서 듣기 좋은 음악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Take 5, 데이브 브룹의 퀄텟의 연주입니다.

데이브 브로벡 콰르테트의 연주 테이크 5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emblanzas de un Rio라는 제목인데요. 스페인어 제목인데 강, 흐르는 강 스케치라는 의미입니다. 도란테스라는, 다비드 페냐 도란테스라는 스페인 세비야 출신의 집시 플라멩코 뮤지션입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플라멩코 음악하면 주로 기타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 도란테스는 플라멩코를 피아노로 연주해주는 뮤지션이죠. 도란테스의 곡 강 스케치 Semblanzas de un Rio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스팅의 노래죠. Shape of My Heart. 스팅과 도미닉 밀러가 함께 쓴 곡. 이 곡을 오늘은 세 명의 기타리스트가 함께 연주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Lee Ritenour, 그리고 Andy Mackie, 거기에 Steve Lukather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9506번 쓰시는 분, 오늘 제 생일이라 문자 보내봅니다. 세금이 있어서 덜 외롭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9506번 쓰시는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드세요. 네, 그리고 7377번 쓰시는 분, 항상 퇴근길에 세음 들으면서 갔었는데 6개월간 휴직을 하게 돼서 오늘이 마지막 퇴근길 청취가 됐어요. 쉬면서 이루고자 한 바를 꼭 성공해서 복직하고 싶어요.

세금에서도 응원해 주세요. 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먼 퇴근길 행복한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집에서도 세음과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잊지 마시고 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쉬시면서 휴식, 그 휴직 기간에도 또 다른 걸 또 쌓아갈 수 있겠죠. 7377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HJ김7739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El día que me quieras, 시갈라의 노래로 듣고 싶어요 라고 곡 찍어서 청해 주셨네요. 네, El día que me quieras, 카를로스 가르델의 뭐 탱고 곡이죠. 1930년대 오래된 곡인데 그대가 날 사랑해 줄 그날, 이 곡을 스페인의 플라멩코 집시 플라멩코 가수 디에고 엘 시갈라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플라멩코 기타는 디에고 델 모라오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이었는데요. 1985년에 발표한 모음곡, 네 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입니다. 제목이 이스투아르 뒷땅고, 탱고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곡, 보르델 1900년 선술집이었습니다. 이 곡 이탈리아의 탱고 듀오인데요. 기타와 반도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오 반디니 앤드 기아키아레타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포르나 카베사, 카를로스 가르델의 곡을 간발의 차이로라는 곡을 더 탱고 프로젝트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영화 여인의 향기에 흘렀던 그 연주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역시 카를로스 가르델의 탱고의 명곡 엘디아 게메키에라스, 당신이 날 사랑해줄 그날, 이 곡을 플라멩코 뮤지션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수 디에고 엘시갈라, 기타리스트 디에고 델 모라오의 연주였습니다. 라이브 실황 연주였어요. 이번에는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인데요. 피아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사랑의 찬가 림 날라무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Mourir de Amour. 원래 Mourir de Mer라는 샹송이 원곡이죠. 샹을 아즈나브르의 곡이 원곡인데요. 사랑으로 죽다. 이 같은 제목의 영화의 주제가였죠. 오늘은 스페인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쿠바의 꼼파이 세군도와 샤글라스 나브르가 함께 노래했고요. 거기에 우고 가르손의 목소리도 함께 했죠.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이었는데요. 제목의 의미가 또 같습니다. 사랑으로 죽다라는 다모르 시무오레 인생의 전환기에서 만나게 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의 음악이었어요. 그 주제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밀바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사랑의 숭고함이 느껴지는 곡이죠. 에디트 피아프의 L'Hymne à l'amour,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7187번 쓰시는 분 문자로 정하셨네요.

네,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이 곡 들으시면서 오빠도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곁에 음악과 함께 계시겠죠. 주황발 무덤새 위앗돌 구름 오래 노래입니다.

우리 음식에는 실패한 줄 알았던 것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음식도 있습니다. 명태를 말릴 때 기온이 충분치 않거나 충분히 낮지 않거나 날씨가 변덕스러우면 명태가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노랗게 변했는데 처음엔 상했다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훨씬 부드럽고 영양가도 높은 상태가 됐다는 걸 발견하게 됐죠. 그런가 하면 부대찌개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궁여지책으로 시도해본 요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느끼한 맛을 줄이려고 김치와 고추장과 육수를 넣은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대찌개가 됐죠. 실패한 달걀말이는 스크램블드 에그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만두는 굴린 만두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도 따뜻따땅이라는 사과 따르트가 있는데 사과를 너무 오래 익혀버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반죽을 사과 위에 올려 구운 뒤 뒤집어내 놓았다고 하죠. 거꾸로 만들어진 이 타르트는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가 됐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 걸 깜빡 잊어 납작하게 주저앉은 케이크는 브라우니가 됐다는 이야기도 흥미롭죠. 세상엔 처음부터 완벽한 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타버리고 조금 찢어지고 무언가를 깜빡 잊어서 예상과 다른 모양과 맛으로 만들어진 요리들이 있지만 그 실패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죠. 실패한 요리란 없다는 말은 그래서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한 삶인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 중엔 아직 이름을 얻지 못한 새로운 삶의 한 과정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영화 터치 오브 스파이스에는 향신료 가게 할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아가씨에게 일부러 다른 향신료를 넣으라고 권하는 장면도 나오죠. 실수가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실패한 요리가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듯 예기치 못한 실수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단 이렇게 아름다운 무언가가 되려면 그 실패와 실수 뒤에 누군가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죠. 모든 요리엔 그 사람을 위하여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한 저녁이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요리에서 오히려 또 다른 음식이 탄생하는 것처럼 실수와 실패가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말이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였습니다. 천상의 양식. 오늘은 웨일스 출신의 가수 샬롯 처치의 목소리로 소녀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케빈 컨의 곡입니다. Joy of the Journey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이죠. Joy of the Journey, 케빈 칸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9일 독일의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조나단 스톡해머의 지휘로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아곤, 알렉스 팩스톤의 삶과 함께하는 선율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독일의 쾰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 시대의 젊은 작곡가들의 신작과 스트라빈스키의 곡을 선보입니다. 먼저 첫 곡은 코소보 출신의 작곡가 안다 크리에지우의 곡인데요. 안다 크리에지우는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현대음악과 전자음악, 사운드아트, 음악극 분야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쾰른 공연에서는 그의 시간의 흔적, 모든 것은 자취를 남긴다 라는 제목의 곡이 출연되는데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곡은 모든 인간의 행동이 사회의 흔적을 남기고 개인의 정체성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드러난다 라는 생각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안다 크리에지우의 시간의 흔적, 모든 것은 자취를 남긴다를 들으시겠습니다. 조나단 스톡해머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안다 크리에지오의 시간의 흔적 모든 것은 자취를 남긴다 라는 제목의 관현악곡이었습니다. 조나단 스톡해머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오늘 듣고 계신 지난 6월 19일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초연된 곡입니다. 이제 이번 음악회의 다음 곡으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변주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영국의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를 추모하기 위한 곡이기도 한데요. 헉슬리는 스트라빈스키의 가까운 친구였죠. 이 곡이 작곡되던 중에 1963년 11월 22일에 올더스 헉슬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를 위해 작곡한 스트라빈스키의 변주곡은 12음 음렬 기법이라는 좀 현대적인 작곡 기법이 사용이 됐는데 12음 음렬 기법은 한 옥타브를 이루는 12 반음을 동등하게 음렬로 사용한 작곡 기법이죠. 자, 그럼 조나단 스톡해머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변주곡 들으시겠습니다.

스트라빈스키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변주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조나단 스톡햄머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쾰른 공연 다음 곡 역시 스트라빈스키의 곡인데요.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아곤이 연주됩니다. 1957년에 완성된 발레 아곤은 스트라빈스키가 안무가 조지 발란신과 협업한 작품이죠. 작품 제목 아곤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경쟁 혹은 대결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발레에서는 특정한 줄거리가 없지만 좀 추상 발레에 속하지만 동작만으로도 굉장히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발레입니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12음 음열이 사용된 현대적인 성격이 있지만 춤곡 자체는 또 사라방드나 갈리아르드 같은 17세기 프랑스 궁정 무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아곤 4인무부터 마지막 코다까지 전곡 들으시겠는데요. 연주에는 조나단 스톡해머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아고온을 들으셨습니다. 조나단 스톡해머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9일 독일의 쾰른 필하모니에서 펼쳐진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에는 특히 현대음악 해석에 뛰어난 미국 지휘자 조나단 스톡해머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연 후반부에는 영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알렉스 팩스톤의 삶과 함께하는 선율들이라는 곡이 초연되는데 이 곡은 재즈 보컬, 빅밴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입니다.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체 안의 사람들, 이야기들, 관계들, 음식, 건물, 사랑하는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알렉스 팩스톤의 재즈 보컬, 빅밴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삶과 함께하는 선율들을 들으시겠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소피아 젠스버그의 노래, 그리고 쾰른 서독일 라디오 빅밴드의 연주, 조나단 스톡해머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알렉스 팩스톤의 삶과 함께하는 선율들 총 8부 구성 전곡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재즈 보컬리스트 소피아 젠스버그의 노래, 퀼른 서독일 라디오 빅밴드의 연주, 그리고 조나단 스톡해머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6월 19일 독일의 퀼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스트라빈스키의 탱고를 들으시겠는데요. 연주에는 프랑크 슈트로베리 지휘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입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탱고를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프랑크 슈트로베리 지휘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이었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공이 날아오기 직전에 살짝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몸을 띄웠다가 툭 하고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이 동작을 스플릿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상대가 공을 치는 순간 낮고 가볍게 점프하면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만들어 두는 것이죠. 눈을 뜨고 나면 맞이하게 될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겠죠. 다만 잠들기 전에 내일의 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을 떠올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잠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어떤 하루가 오더라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오늘의 마지막 순간에 내일을 위한 스플릿 스텝을 살짝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목월 씨 이수인 곡 그리움입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입니다.

김필현 씨 이한삼 곡 솟대 테너 박세원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박목월 씨 이수인 곡 그리움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였습니다. 은송 씨 김광자 곡 달과 아가씨 메조 소프라노 황혜숙의 노래로 최정난 씨 황덕식 곡 세월의 뜨락에서 테너 김태모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은송시 김광자곡 달과 아가씨, 메조소프라노 황혜숙의 노래로 이어서 최정난시 황덕시 곡 세월의 뜨락에서 테너 김태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수미씨 이민정곡 여름 넷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여성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앉은 중년 부부가 말싸움을 시작했다. 만나기로 한 장소를 서로 다르게 안 것 같았다. 30분 이상을 기다렸다고 서로 상대방이 장소를 잘못 안 거라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서로를 탓했다. 남이지만 슬펐다. 결혼 생활이 오래된 듯해도 약속 장소 하나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다니. 그 정도 어긋남에도 서로 그렇게 크게 화를 내다니. 미혼의 입장에선 결혼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여지없이 깨진다. 반면에 곧 도착하실 부모님은 평생을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늘 서로에게 다정다감하다. 이번엔 그런 상대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결혼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주춤해진다. 42살의 미혼에게 결혼은 여전히 참 어려운 숙제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르는 샴페인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권봉환 씨께서 며칠 후 8월 28일은 세상에 하나뿐인 제 딸아이 생일입니다. 매번 선물과 손편지를 준비했었지만 이번 생일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제 딸아이는 매일 협디님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듭니다. 지금도 온 가족이 침대에 누워서 당밤을 들이며 잠을 청하려 합니다. 협디님의 목소리로 제 딸아이의 생일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아이의 이름은 권세림입니다. 하셨습니다. 림자가 수풀림자인가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권세림, 아마도 어린이겠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커서도 클래식 음악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봉환 씨 가족분들 좋은 하루 오늘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 음악으로 리카르도 드리고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발레를 위해서 작곡한 음악인데요. 세레나데 사랑의 녹턴입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 노연석의 비올라, 김한림의 첼로, 박종호의 기타 연주로 축하 음악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세레나데, 권재림 어린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음악. 먼저 들으신 곡, 리카르드 드리고의 세레나데 사랑의 녹턴, 김지연의 바이올린, 노연석의 비올라, 김한림의 첼로, 박종호의 기타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토셀리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앙드레 류가 지휘하는 요한 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헨델의 오페라 베레니체 중에서 서곡과 미누엣 그리고 지그입니다. 크리스토프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입니다.

핸델의 후기 결작 중에 한 곡이죠. 합주협주곡 12번 비단조, 핸델 작품 번호 330 중에서 3악장 아리아였습니다. 오페라의 아리아가 연상되는 선율.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곡도 핸델의 음악이었죠. 오페라 베레니체 중에서 서곡과 미뉴엣 지그였습니다. 크리스토프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 그 바로 직전에 1827년에 작곡된 피아노 3중주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29 중에 한 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악장 안단테 콘모토를 가장 많이 들려드렸었죠. 유명한 악장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립니다. 양성원의 첼로, 올리비에 샤를리의 바이올린, 엠마뉴엘 스트로스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29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양성원의 첼로, 올리비에 셔럴리의 바이올린, 엠마뉘엘 스트로세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진 곡 알베니스의 탱고 작품 165의 2입니다. 앙젤 듀보가 이끄는 앙상블 라 피에타의 연주입니다.

알베니스의 탱고였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앙젤 듀보가 이끄는 앙상블 라 피에타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20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비타 색빌 웨스트의 소설 모든 열정이 다하고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비타색 벨베스트는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나마 알려졌다면 버지니아 울프와 특별히 가까웠으며 울프의 소설 올랜도의 모델이었다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생전의 명성은 버지니아 울프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소설 사라진 모든 열정은 1931년 울프의 남편 레너드 울프가 경영하던 호가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소설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덕분에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경제적인 여유를 누렸다고 얘기될 정도였습니다. 비타 색빌 베스트는 원예가로서도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하고 조성한 시싱허스트 캐슬 가든은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소설 모든 열정이 다하고는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모든 열정, 열정은 쓰러져 등의 제목으로 비슷한 시기인 2023년 전후에 한꺼번에 출판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년기의 주체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사가 높아진 탓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비타 세클베스트의 소설 사라진 모든 열정의 주인공은 88세의 슬레인 백작 부부입니다. 그녀는 이제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 슬레인 백작을 떠나보냈습니다. 슬프고 막막한 상태지만 그러나 그녀는 한편으론 처음으로 자기만의 삶과 자유에 몰두하고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타인의 시선이며 가정이나 사회적인 의무 같은 데서 다 벗어나 88살에 비로소 온전한 자기만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소설 제목이 모든 열정이 다하고라기보다 모든 열정이 다한 뒤 새로운 열정이 시작되느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비타가 이 소설을 발표한 건 39살 때였던 1931년이었습니다. 비타는 소설 속 슬레인 백작 부인과 달리 20대부터 이미 주체적이고도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소설이 아닌 소설에 대한 작품 해설 속에 쓰여진 비타의 그런 실제 삶의 한 페이지를 읽어봅니다.

슬레인경처럼 외교관이었는데 비타는 결혼 초기에 다른 외교관의 아내들이 레이디 슬레인처럼 남편의 편의에 맞춰 거주지와 생활 방식을 바꾸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며 오로지 내조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고 기함했다. 그 뒤로 그녀는 헤럴드가 타지로 발령받더라도 이따금 오가기만 할 뿐. 줄곧 영국의 기반을 두고 집필활동을 하면서 자기만의 생활을 이어갔고 남편이 외교관을 그만두고 정계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와 함께 20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비타 색필베스트의 소설 모든 열정이 다하고의 작품 해설 속 한 페이지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으시는 음악은 아일랜드 미뉴오, Believe me if all those enduring young charms, 믿어주오 이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해도.

맡은 마셜리스의 코넷, 이스트맨 윈드 앙상블이었습니다. 이어서 포스터가 작곡한 올드 폭스 앳 홈, 수완이강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테너 로버트 화이트, 찰스 게르하르트가 주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덥지 않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Thanksgiving,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가 청년 시절에 작곡한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주 쾌열번호 19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마 아다지오 보내드리겠습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순 수석 연주자죠. 미하엘 베르바의 연주, 빈 현악 솔리스텐이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추 쾌열 번호 19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마 아다지오, 미하엘 베르바의 바순, 빈 현악 솔리스텐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추 작품 21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미하엘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말러 초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추, 작품 21의 2악장 라르게토,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미엘 플래티네프가 지휘하는 말러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포르의 엘레지 비가 C단추 작품 24 이어드립니다.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아니다르코의 피아노입니다.

포레의 비가 세단추어 작품 24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아니다르꼬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비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1막에 등장하는 남성의 이중창입니다. 신성한 사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950년 레코딩으로 준비했는데요. 테너 유시 뷰얼링의 음성, 바리톤 로버트 메릴의 음성, 이 두 남성 보컬리스트와 로마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희미한 안개 속에 언뜻 보이는 아람브라 궁전처럼 몽환적인 편곡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태생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지노 다우리의 편곡과 연주로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스완송입니다. 크리스 글래스필드의 기타, 수잔나 우레이의 훌륭 연주입니다.

크리스 글래스필드의 기타, 주잔나 우레이의 훈련 연주로 스완송 오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명의 공범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둘 다 끝까지 침묵하면 각각 징역 1년. 한 사람이 자백하고 공범을 증언하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 반대로 자신만 침묵하면 징역 10년. 둘 다 자백하면 각각 징역 5년. 서로 믿고 침묵하는 게 가장 좋지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 자백하는 편이 안전하겠죠. 상대가 침묵하면 난 풀려나고 상대도 자백하면 10년 대신에 5년이니까. 결국엔 둘 다 자백하고 각각 징역 5년을 받게 되는 것. 이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식물의 잎에서도 비슷한 딜레마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빛이 강할 때 잎을 비스듬히 세우면 서로의 빛을 덜 가려서 식물 군락 전체가 빛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중 한 식물이 잎을 평평하게 펼쳐 빛을 더 많이 차지하면 그 식물은 이웃보다 유리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쪽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쪽을 택하는 마음. 함께 잘 되는 선택. 그걸 우린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프란츠 리스트가 울란트의 시에 곡을 붙인 호월립의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 또 종교적인 헌신에 가까운 성스럽고 경건한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가곡집 사랑의 꿈 첫 번째 곡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곡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8월 28일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솔직히 이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식물의 잎들도 그런 상황을 겪는다니까 괜히 뭔가 위로가 되는 마음인데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협력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다음 한 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우선 지나간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용유미님, 우리 집 식물들도 협력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화초 키우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나요? 저는 또 이렇게 창문 없는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이재원님, 비 오는 오후 서울 일 잘 마치고 대전으로 갑니다. 좋은 친구 노날 오늘도 잘 부탁해요. 운전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차? 버스? 노날 친구 삼아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윤정님, 이제 문자는 그만. 운전 중이신 것 같아요. 안전 운전하면서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반가운 이름들이 또 눈에 띄네요. 윤교환님, 김효진님, 휴가라 외출하면서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서현숙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번엔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지의 작품에 곡을 붙인 카를 마리아 폰 베버, 역시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죠.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내 사랑은 붉은 장미같이. 6월에 갓 피어난 붉은 장미의 사랑을 빗댄 절절한 고백의 노래입니다. 테너 로버트 화이트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내 사랑은 붉은 장미같이 하면 의뢰 떠오르는 노래죠. 아일랜드 민요.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영국의 파페라 가수 이지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내 사랑은 붉은 장미같이 역시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제 작품에 곡을 붙인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가곡이었습니다. 온 바다가 말라버릴 때까지 내님이여, 바위가 햇볕에 녹아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그댈 사랑하리, 인생의 모래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사랑이 붉은 장미 같은 사랑입니다. 테너 로버트 화이트가 불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랑 노래는 미국 노래네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티핀 메리세 일 리브로 델라모레 사랑의 책입니다. 내게 사랑의 책은 지루해. 사랑의 영혼만큼이나 두꺼워. 하지만 난 네가 이 책을 읽어줄 때가 좋아. 책보다 네가 더 좋아. 네가 뭘 하든 좋아. 무엇보다 네가 제일 좋아. 결론은, 포인트는 제일 마지막에 있군요. 무엇보다 네가 제일 좋아. 테너스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이런 낭만적인 사랑 노래의 그 테너 호세 구라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음성이라고 할까요? 아, 그렇다고 뭐 아리아가 별로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테너 호세 구라와 이 폴란드 출신의 소프라노 에바 말라스 고들렙스카의 하모니로 현대 폴란드의 싱어송라이터 세베린 크라이옙스키의 크로스오버곡 들으셨습니다. 솔로 꽃 아모레, 오직 사랑으로. 신준식님께서 지금 내리는 빗소리와 이 음악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멋진 금요일 오후라고. 다행입니다. 주말은 행복해야죠. 그리고 먼저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티핀 메릿의 사랑의 책이었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불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해드리면서 가사를 읊어드렸는데 4209 쓰시는 분께서 읽어주시는 제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다고 가사에 빗대서. 아, 이희재 님이시군요. 가끔 문자 주시는데 이름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9624 쓰시는 분도 누가 뭐래도 노날이 좋아. 그리고 7138 쓰시는 분도 장난꾸러기 손주와 함께 사랑의 책 듣고 계신다고요. 반가운 이름들도 눈에 띄네요. 서민재님, 비가 엄청 오는데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같네요. 도서관에서 열독 중입니다. 진경수님도 아까 내 사랑은 붉은 장미같이 예, 끌려서 들어오셨군요. 이수키님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현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마우리치오 파브리치오의 알라 루체 델 솔레, 햇살 속에서였습니다. 떠나간 연인 때문에 방황하지만 어두운 밤이 지나고 태양빛이 찾아오면 모든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길을 찾으리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시 그로번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향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덕분에. 뭐 잘 아시다시피 트로이 전쟁 후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율리시스와 함께하는 율리시스의 아내 페넬로페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일루스트라 데비 오 치엘리, 오 하늘이여 밝게 빛나라.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테너에는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디엥,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정확히 말하면 칸타타죠. 헨델의 아치 갈라테아 폴리페모 중에서 이 바다의 님프 갈라테아와 목동 아치의 사랑을 질투하는 이 폴리페모의 분노의 아리아였습니다. 프레치피토스 넬 마르게 프레메 성단 바다에서 요동치는 이 마음. 베이스 바리톤 로랑 나오리, 에마뉴엘 아임이 지휘하는 르 꽁세르 다스트레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였죠. 율리시스의 귀향 중에서 20년 동안 기다렸던 율리시스가 마침내 돌아오자 감격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율리시스와 아내 페넬로페가 함께하는 노래 오 하늘이여 밝게 빛나라.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와 테너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딩이 함께 불렀고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이의 연주였습니다. 감미로운 영화음악으로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헨리 맨시니의 문 리버,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입니다.

떠올랐는데 노래로 들으니 또 다른 느낌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존 베리의 Places, 영화 Out of Africa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스위스의 크로스오버 가수 에릭한 아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20세기 미국 작곡가 헨리 맨시니의 Moon River,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소프라노 신용옥이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7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이 노랫말의 뜻과 정서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음악 언어가 발전합니다. 몬테베르디는 이를 세콘다 브라티카, 제2의 작법이라 불렀죠. 제2 작법은 음악적 질서나 아름다운 짜임새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 담은 슬픔,

바로 음악 속에서 잘 들리도록 음악이 텍스트의 표현을 섬기게 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이 새로운 바로크적 감각을 자기 방식으로 발전시킨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이탈리아 작곡가 따르퀴니오 메룰라. 메룰라가 1638년 발표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 이 노래 역시 그런 새로운 흐름 속에서 탄생한 노래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실린 메룰라의 작품집에는 모두 16곡이 들어있는데 이 곡은 특별히 작사가가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피오디 사보이아. 노랫말 내용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제목은 폴레 에벤 게시 그레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 여기서 그렇게란 달콤한 유혹이나 거친 협박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서 돌아설 거라고 믿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저버릴 거라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네. 이렇게 당당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노래죠. 달콤한 사랑의 유혹으로도 오만하고 사나운 협박으로도 나를 나의 아름다운 우상에게서 물러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어리석다. 그런 생각은 바꾸는 편이 좋으리. 포로가 된 내 마음이 자유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는 생각은 바꾸는 게 좋으리. 말하고 싶은 자는 말하라. 아는 자는 말하라. 이어서 질투와 험담, 또 죽음까지도 자신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른 이들이 질투 때문에 가슴에서 사악한 불꽃을 뿜어내고 복수의 메게라가 독을 퍼뜨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바친 나의 신의를 깨려 해도 죽음이 내 삶을 앗아갈지라도 날 사로잡은 그 소중한 사랑의 끈이 풀리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말하고 싶은 자는 말하라. 아는 자는 말하라. 마지막에는 사랑의 고통과 욕망을 감추어진 밤의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언젠가 내게 시간과 자리가 주어지면 난 사랑의 고통을 마음껏 쏟아내고 사랑하는 이와 불타는 내 마음속에 감춘 그 불길을 북돋으리라. 밤의 찬란함이 남는 그림자와 어둠 속에서 나의 아름다운 비밀의 사랑은 숨으리라. 말하고 싶은 자는 말하라. 아는 자는 말하라. 연마다 마지막에 되풀이되는 말, 말하고 싶은 자는 말하라, 아는 자는 말하라는 이런 뜻이죠.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피오디 사보이아가 남긴 단호한 사랑의 선언을 말의 억양과 감정까지 살아있는 음악으로 바꿔놓은 메룰라의 노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네. 폴레 에벤께 시크레데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 노래 메룰라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 테너 카림 슬레이만, 자네트 소리를 지휘하는 아폴로스 파이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역시 17세기 이탈리아 노래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바르바라 스트로치의 아모르 아모르. 이탈리아의 고음악 앙상블 라 베넥시아나의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영화 아멜리에의 주인공 아멜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행인을 도와 길을 건너면서 세상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어주죠. 꽃집 주인이 웃고 있고 그녀의 눈가엔 주름이 많아요. 냄새가 좋죠. 멜론을 맛보기로 나눠주네요. 아기는 개를 보고 그 개는 닭을 보고 있어요. 이제 지하철 매표소 앞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아멜리와 함께 걷던 남자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본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화가 레몽은 아멜리에게 행운은

마련이니 붙잡을 수 있을 때 잡으라고 말하죠. 어쩌면 지금 우리 곁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소소한 행운과 평온과 뿌듯함을 잘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오늘 시작하면서 영화 아멜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아멜리의 OST에서 La Valse d'Amélie, 아멜리의 왈츠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얀 티에르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제목이 Le Bonheur, 행복이었는데요. 프랑스의 배우이자 가수인 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현숙 씨, 오후 5시가 지나가면 새음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하셨네. 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하늘팔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라이브로 오프닝은 처음 보고 듣습니다. 이게 뭐라고 긴장까지 했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보이는 라디오를 처음 접하시면은 그런 건가요? 네. 긴장까지 하셨다는데, 제가 뭘 잘 틀릴까, 뭘 잘 못할까, 그러셨나 봐요. 그쵸?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3158번 쓰시는 분, 아멜리의 왈츠인가요? 오늘처럼 비 오는 금요일에 참 잘 어울립니다. 라고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함께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행복이 화두라서 말이죠. 이번 곡도 행복입니다. 제목이 La tendre image du bonheur, 행복의 다정한 모습이라는 샹송인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꽤 자주 전해드리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이브 듀데이의 목소리인데요. 그의

It's wonderful. 이었습니다. 조지 거슈인과 아이라 거슈인의 뮤지컬 Funny Face의 넘버인데요. 이 곡을 보사노바 버전으로 만들었죠. 브라질의 보사노바 뮤지션 조안 쥐베르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기타 연주도 함께 했고요. 이 버전은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도 들을 수 있어서 많이 기억이 나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이브 뒤떼이의 샹송이었습니다. La tendre image du bonheur. 행복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5351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처음으로 보냅니다 하셨어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과 저녁 6시마다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오프닝 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멘트를 들으면 저희 가족 모두 박수를 치면서 서로 오늘 하루 잘 보냈다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박수 쳐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서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네, 5351번 쓰시는 분 함께 박수치면서 웃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또 미소가 활짝 지어지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536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저희 온라인 모임 10주년 행사를 자축하기 위한 사연이 지난 금요일 방송에 나온 걸 듣고 10주년 기념 행사 때도 다 같이 들으며 많이 행복했습니다. 10주년 기념 굿즈를 만들어 마련된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매주 같이 공부하며 모은 기부금도 연말에 불우청소년 장학금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모임에도 새음 애청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신청곡 보냅니다 하셨어요. 네, 10주년을 맞아서 좋은 일도 참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응원해 드립니다. 신청곡은 얼마 전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케스트라 활동하고 계신다던 권재경 씨도 같은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리스트의 피아노 독주곡집 콩솔라시옹 위로 가운데 3번 썰번호 172를 전해드리죠. 이 곡을 신디사이저와 피아노로 편곡해서 연주하는데요. 마이클 둘린의 연주입니다.

지오바니 지롤라모 캅스베르거.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작곡가인데요. 캅스베르거의 성악곡이었습니다. 알마미아 노베 덴 바이, 내 영혼이여 어디로 가는가 였어요. 카운터 테너 이동규가 노래했는데요. 이 곡은 윤선희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제게 세음은 퇴근길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송입니다. 흘러나오는 곡이 너무 좋아서 지하철에서도 밖이 보이면 창을 바라보며 뭉클할 때도 있고 눈을 감고 감상할 때도 있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멈추게 하는,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하고픈 방송입니다. 신청곡 들려주세요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윤선희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위로 3번 썰번호 172를 마이클 둘린의 편곡과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9472번 쓰시는 분, 오늘은 퇴근해서 좋아하는 떡볶이집에 앉아 이어폰으로 세음을 맞이합니다. 잊을 뻔했던 세세한 평온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게 조용한 곳은 아닐 것 같은데 이어폰을 딱 끼면 정말 나만의 세상이 펼쳐지죠. 거기에 또 좋아하시는 음식까지 함께하면 더 좋겠죠.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희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이 곡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청하신 곡, 네, Theme from Summer of 42, 42년의 여름 영화의 테마곡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오늘은 준비했어요. 미셸 레그랑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제목이 트리스테자, 슬픔이었어요. 슬픔은 언제나 내 노래의 일부였지. 슬픔은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었어. 내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했던 아름다움. 이렇게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내용의 노래였어요. 아스트로 쥐베르트의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바우테르 반델레이프의 피아노와 또 오르간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영어 제목이 Goodbye Sadness, 트리스테자 들으셨어요. 그 전에는 So Nice, 이 곡은 원래 포르투갈어 제목은 Samba de Verão, 여름의 삼바였고요. 엘리아니 엘리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섞어서 노래해 주었고요. 그 전에는 영화 42년의 여름 OST에서 테마곡 Theme from Summer of 42, 미셸 르그랑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1173번 쓰시는 분, 비가 많이 오네요. 저 차도 많이 밀려요. 1시간째 차를 몰고 퇴근 중인데 다 끼워줄게 하면서 끼어들기 차들 모두 기분 좋게 양보하고 있어요. 모두 세음 덕분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차분하고 편안하게 반천사 미소 지으며 가고 있답니다. 좀 전에 들으신 음악들 들으시면서 또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네, 안내해 드릴 게 있죠.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책 선물입니다. 이번 주에는 피아노의 원리를 배우고 직접 쳐볼 수 있는 악보가 담긴 책, 터칭 피아노 제4권 바흐 편입니다. 피아니스트 유혜영과 작곡가 김에스더가 함께 쓴 터칭 피아노 시리즈는 피아노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내고 싶은 피아노 책인데요. 핵심적인 피아노 연주 원리를 이해하고 필수적인 음악적 표현들을 직접 적용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는 해설과 악보가 담겨 있습니다. 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편에 이은 네 번째 권에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른을 위한 피아노 교재, 터칭 피아노 제4권 바흐 편을 우리 청취자 10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에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이 책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물로 드리는 그 책에도 악보가 담겨 있는 곡 전해드리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46을 오늘은 트레버 피너크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아일랜드 음악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꼽는다면 켈틱 우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4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출범한 켈틱 우먼의 멤버에는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표현되는 목소리 메이브도 있었죠. 켈틱 우먼의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기 전부터 메이브는 이미 자신의 음반을 발표했던 실력파 가수였습니다. 클래식 성악과 하프, 피아노를 공부했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음악을 놓지 않았던 탄탄함을 갖추고 있죠. 켈틱 우먼에 합류하기 이전에도 아일랜드의 합창단 아누나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메이브의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단지 청아한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녀에겐 오래된 음악을 오늘의 언어로 들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발표한 음반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이 음반은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로리나 맥케네트의 단테스 프레어, 스코틀랜드 민요 아이머 둔 말고도 미국의 포크 음악가 진 리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아일랜드 민요 One I Love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One I Love에서 메이브의 목소리는 청아함의 극치를 들려주죠. 진 리치는 구전 음악을 체록하고 노래하며 그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친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1965년에 발표한 음반에 One I Love가 수록되어 있죠. 오래된 포크송의 소박한 선율에 메이브의 맑은 목소리가 얹히니 이 사랑 노래는 마치 그녀를 위해 오래 기다려온 곡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One I Love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One I Love, Two She Loves, Three, she's true to me. 하나, 난 사랑해요. 둘, 그녀도 사랑해요. 셋, 그녀는 내게 진실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에선 사람들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너무 어리다고,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하죠. 어쩌면 이 노래는 맨 처음에 세 가지를 꼽으며 사랑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묻는 것 같습니다. 메이브의 목소리로 One I Love 들어보시죠.

하나, 나는 사랑해요. 둘, 그녀도 사랑해요. 셋, 그녀는 내게 진실해요. 불과 얼음이 뒤바뀌고 바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세상의 질서가 다 사라진다 해도 나의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될 거라고 이 가녀리고 투명한 목소리가 단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 하지만 메이브는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반을 만들 때도 작곡과 편곡에 참여하고 켈틱 우먼 시절에는 음악감독과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서 곡을 고르고 다른 가수들을 이끌어온 음악가라는 기록도 남아있죠. 그래서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재능이라기보다 오래된 노래를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노래가 품은 시간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자신의 목소리를 한 겹 얹는 것. 그것이 메이브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메이브가 부른 One I Love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284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우이천에서 듣는 건강 동료들이 조금은 흥겨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Take 5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천변을 함께 뛰는 러닝 친구들이신가 봅니다. 그렇죠? 뛰면서 듣기 좋은 음악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Take 5, 데이브 그룹의 쿼르텟의 연주입니다.

데이브 브로벡 콰르테트의 연주 테이크 5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emblanzas de un Rio라는 제목인데요. 스페인어 제목인데 강, 흐르는 강 스케치라는 의미입니다. 도란테스라는, 다비드 페냐 도란테스라는 스페인 세비야 출신의 집시 플라멩코 뮤지션입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플라멩코 음악하면 주로 기타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 도란테스는 플라멩코를 피아노로 연주해주는 뮤지션이죠. 도란테스의 곡 강 스케치, Semblanzas de un Rio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스팅의 노래죠. Shape of My Heart. 스팅과 도미닉 밀러가 함께 쓴 곡. 이 곡을 오늘은 세 명의 기타리스트가 함께 연주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리 리트나워, 그리고 앤디 맥키, 거기에 스티브 루카서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9506번 쓰시는 분, 오늘 제 생일이라 문자 보내봅니다. 세금이 있어서 덜 외롭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9506번 쓰시는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드세요. 네, 그리고 7377번 쓰시는 분, 항상 퇴근길에 세음 들으면서 갔었는데 6개월간 휴직을 하게 돼서 오늘이 마지막 퇴근길 청취가 됐어요. 쉬면서 이루고자 한 바를 꼭 성공해서 복직하고 싶어요. 세음에서도 응원해 주세요. 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먼 퇴근길, 행복한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집에서도 세음과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잊지 마시고 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쉬시면서 휴식, 그 휴직 기간에도 또 다른 걸 또 쌓아갈 수 있겠죠. 7377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HJ김7739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El día que me quieras, 시갈라의 노래로 듣고 싶어요 라고 곡 찍어서 청해 주셨네요. 네, El día que me quieras, 카를로스 가르델의 뭐 탱고 곡이죠. 1930년대 오래된 곡인데 그대가 날 사랑해 줄 그날, 이 곡을 스페인의 플라멩코 집시 플라멩코 가수 디에고 엘 시갈라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플라멩코 기타는 디에고 델 모라오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이었는데요. 1985년에 발표한 모음곡, 네 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입니다. 제목이 이스토아르 디 탱고, 탱고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곡, 보르델 1900년 선술집이었습니다. 이 곡 이탈리아의 탱고디오인데요. 기타와 반도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듀오 반디니 앤드 키아키아레타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뽀루나 까베사, 카를로스 가르델의 곡을 간발의 차이로라는 곡을 더 탱고 프로젝트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영화 여인의 향기에 흘렀던 그 연주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역시 카를로스 가르델의 탱고의 명곡 엘디아 게메키에라스, 당신이 날 사랑해줄 그날, 이 곡을 플라멩코 뮤지션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수 디에고 엘시갈라, 기타리스트 디에고 델모라오의 연주였습니다. 라이브 실황 연주였어요. 이번에는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인데요. 피아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사랑의 찬가 림 날라무입니다.

frente alta y firmes pasos, que deben ser.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Mourir de Amour. 원래 Mourir de Mer라는 샹송이 원곡이죠. 샹을 아즈나브르의 곡이 원곡인데요. 사랑으로 죽다. 이 같은 제목의 영화의 주제가였죠. 오늘은 스페인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쿠바의 꼼파이 세군도와 샹을 아즈나브르가 함께 노래했고요. 거기에 우고 가르손의 목소리도 함께했죠.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이었는데요. 제목의 의미가 또 같습니다. 사랑으로 죽다라는 다모레 시무오레 인생의 전환기에서 만나게 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의 음악이었어요. 그 주제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밀바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사랑의 숭고함이 느껴지는 곡이죠. 에디트 피아프의 Lime dans l'amour,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7187번 쓰시는 분 문자로 정하셨네요. 단 한 명의 새음 친구였던 오빠가 작년 꽃 피는 산에서 외로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하루하루 어찌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늘 내게 새음 듣고 있니? 좋다. 문자 보내던 오빠. 언젠가 다시 만나

그렇죠.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7187번 쓰시는 분, 깊은 그리움을 담아서 보내주셨네요. 네,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이 곡 들으시면서 오빠도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곁에 음악과 함께 계시겠죠. 주황발 무덤새 위앗돌 구름 오래 노래입니다.

우리 음식에는 실패한 줄 알았던 것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음식도 있습니다. 명태를 말릴 때 기온이 충분치 않거나 충분히 낮지 않거나 날씨가 변덕스러우면 명태가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노랗게 변했는데 처음엔 상했다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훨씬 부드럽고 영양가도 높은 상태가 됐다는 걸 발견하게 됐죠. 그런가 하면 부대찌개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궁여지책으로 시도해본 요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느끼한 맛을 줄이려고 김치와 고추장과 육수를 넣은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대찌개가 됐죠. 실패한 달걀말이는 스크램블드 에그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만두는 굴린 만두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도 따뜻따땅이라는 사과 따르트가 있는데 사과를 너무 오래 익혀버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반죽을 사과 위에 올려 구운 뒤 뒤집어내 놓았다고 하죠. 거꾸로 만들어진 이 타르트는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가 됐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 걸 깜빡 잊어 납작하게 주저앉은 케이크는 브라우니가 됐다는 이야기도 흥미롭죠. 세상엔 처음부터 완벽한 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타버리고 조금 찢어지고 무언가를 깜빡 잊어서 예상과 다른 모양과 맛으로 만들어진 요리들이 있지만 그 실패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죠. 실패한 요리란 없다는 말은 그래서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한 삶인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 중엔 아직 이름을 얻지 못한 새로운 삶의 한 과정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영화 터치 오브 스파이스에는 향신료 가게 할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아가씨에게 일부러 다른 향신료를 넣으라고 권하는 장면도 나오죠. 실수가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실패한 요리가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듯 예기치 못한 실수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단 이렇게 아름다운 무언가가 되려면 그 실패와 실수 뒤에 누군가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죠. 모든 요리엔 그 사람을 위하여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한 저녁이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요리에서 오히려 또 다른 음식이 탄생하는 것처럼 실수와 실패가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말이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였습니다. 천상의 양식. 오늘은 웨일스 출신의 가수 샬롯 처치의 목소리로 소녀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케빈 컨의 곡입니다. Joy of the Journey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이죠. Joy of the Journey, 케빈 칸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

아니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순서가 되는데요. 순서대로 해서 오늘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쾰엘 543 톤 코프만의 지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1 안테 바이타스의 바이올린 앤드루 맨츠가 지휘하는 엔데르 라디오 필하모니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 명음반 오늘 첫 곡의 주인공은 아나톨리 베드레니코프입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피아니스트지만 구소련에서는 대단한 명성을 누렸던 피아니스트죠. 하지만 서방세계에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뭐 잊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른바 출신 성분이 그 이유였죠. 리히터도 칭찬했던 그리고 같이 연주도 했던 그런 명피아니스트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영국모음곡 3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808 아나톨리 메드레니코프의 피아노 연주 1978년 레코딩입니다.

대단히 견고한 그런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연주, 사실 녹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남아있는 것 들어봐도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영국 모음곡 3번 G단조 바흐제 군번호 808 아나톨리 메드레니코프의 피아노 연주 1978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이 작품은 완전히 잊혀지고 또 없어질 뻔했던 그런 작품이죠. 우여곡절 끝에 19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초연이 이루어졌던 기구한 운명의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슈만의 병적인 정서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담겨있는 낭만주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명작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1 안테 바이타스의 바이올린 앤드루 맨츠가 주연은 엔데르 라디오 필하모니의 연주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참 좋은 곡이죠.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좀 더 많이 무대에 올려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곡인데 아쉽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1 안테 바이타스의 바이올린 앤드루 멘츠가 지휘하는 엔데르 라디오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 특집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그 다섯 번째 순서 교향곡 39번 쾰 543 준비했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창작품 가운데 1788년에 나온 세 개의 교향곡은 그야말로 기적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백조의 노래라는

가을에 걸맞게 아름다운 울림으로 가득 찬 39번 이 플래시 장조 KL 543, 또 아름다움과 슬픔이 절정을 이룬 듯한 40번 주의단조 KL 550, 황제의 품격 그 자체인 41번 시장조 KL 551 조피터, 3대 교향곡으로 불리는 친숙한 작품들이지만 이 세 작품은 그야말로 두 달이 안 되는 사이에 만들어진 18세기 교향곡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교향곡은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작곡 동기나 목적, 연작으로 작곡된 의도, 연주되었을 가능성과 같은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 예약 연주의 광고나 편지를 비롯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문도 없고 직접적인 의도도 없고 있는 것은 영원에 대한 호소뿐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플랫장조 교향곡 오늘 감상하실 작품 가운데 가장 고전적이고 아름답죠. 밝고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 플랫장조의 정연한 조성, 오보에 대신 클라리넷을 사용한 목관악기군의 풍부하고 풍성한 울림, 같은 조성의 3중주 쾰 563을 연상시키는 피안의 아름다움은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교향곡은 1788년 6월부터 두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빈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작 목록에서 이 곡의 작품 작곡 연대를 6월 26일이라고 적어놓고 있는데요. 그 직전인 6월 22일에 이장조의 피아노 3중주곡 쾰 541을 완성한 다음에 그 즉시 4, 5일 사이에 이 교향곡을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3중주곡 쾰 542에 흐르는 맑고 투명한 가벼움이 이 교향곡에서는 투철한 긴장감을 지닌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명작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E플랫 장조 쾰 543, 톤 코프만이 지휘하는 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1994년 레코딩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E플랫장 쪽 KL543 톤 코프만이 주연하는 리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1994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특집 다섯 번째 순서 전해드렸고요. 내일 여섯 번째 순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6번 F단조 작품 번호 80 골드문트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 4중주 6번 F단조 작품번호 80 골드문트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지 명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시나요? 우리 음악과 함께 더욱 편안한 시간 만들어 보시죠. 첫 곡, 너영나영. 월드뮤직그룹 바이널로그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0: 가야금으로 새롭게 풀어낸 박연희의 No Worry 태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난 곡은 제주 방언으로 너와 나를 뜻하는 너영 나영, 함께 걸어가자는 마음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바이날로그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춘향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몽룡은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왔다가 아버지와 함께 다시 한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춘향이와 아픈 이별을 하게 된 건데요. 돌아오겠다는 약속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돼서 남원으로 다시 내려가게 된 거죠. 이 대목을 창극으로 보내드립니다. 창극 춘향가 중에서 이도령 과거 급제하는 때 대목을 정관진과 여러분의 소리 그리고 김명환의 북장단입니다.
1: 이렇듯 세월을 보내는디 이때여 도령님은 서울로 올라갈지 글 공부 힘썩을지 춘추사적 동산사서 삼경 백가해를 주자로 짓고서니 동중섬 운전이요 백낙천 개수로다 금수강산을 동중을 품어두고 풍원을 끝으로 이동할지 국가 태평하여 경과 보일지 이몽룡 그 동본우 장중 들어가니 백설백목 제일장 막 구름같이 높이 쳤다 담을 왕년더니 홍일산 홍양산 봉비산이 완연쿠나 시를 바라보니 병조 반서 봉병이 도총만 병진군과 승사각신 들어섰다 중앙의 오용대장 선상의 훈련대장 도감수군 칠병명 선영군 의자의 차 일광을 이룽하고 업조창생 만민들 그왕풍로 떡풍단문안 이루라 앵거제 주준한군 대제약 백주라야 어제 대신이 도승지 무현의 포장군의 법은 글제하였으되 일중왕 월중왕 성중이 해중눈이라 누리여 회식을 얻었는데 이몽룡 거동보소 시계를 펼쳐놓고 해제 생각하여 용지월 먹을 가라 호황무 무신빌 필 휘지거여 일차례 선장은이 상시관이 그를 보고 칭찬하여 이런 말이 문안도 용카제와 규계마다 관주다 장원급제하였구나 이몽룡 신뢰 어정사령이 나온다 어정사령이 나와 청천이액 앞에 치고 자세지 긴소매를 보기 좋게 활개를 쳐서 어정전문가의 나무제를 연치며 이준상약의 이몽룡 이몽룡 푸른 놀이 장중이 뒤에 펴고 춘당 때 떠나갈 듯한 풍노골 이몽룡 세수를 오년 후 도폭 들어 다시 입고 어전사령 부여가야 실내진 태거년 어주산배 내리시니 항성이 받아 먹고 천원을 배사야 개화로 내려올지 머리 우어 어사와요 오메난 정포극대의 좌수옥골이 우수홍패라 금이화동원 쌍지를 뛰어난 구암운반 내달아 청로에 핏젓하고 장안대도 성으로 이리 가락 저리 가락 노류장원은 처처이 자잔난디 고사당저 말하고 그 문증 양아들이 세상 좋은 것은 과거밖에 또 있느냐. 초림자 한입 주소 대교로 기내실제 그때 나라 겹년으로 전라의사 보내실제 이몽룡 입시실제 봉수 한부 내어주시니 피봉 호남이라 사청 두청 밤패 수인을 몸에 입고 본대 하지거고 전라도로 내려온다. 낙계 문바성 내 나라 청패 발패 청패 배다리 애국의 얼른 넘어 동작당 홀강 사근의 미력댕이 골사근이를 지내어 사유촌 다유촌 생교 떡정거리 공장대를 지내하 칠연소사 강진하란 공중 목성 북계 닭다리 방해지 지하지꼬예를 얼른 넘어 여산후보를 당도하나 그때 의사 또는 여상이 초음이라 그곳에서 서리 역조를 각 초로 분발하는 뒤 서리! 예이! 너희들은 예산하려 우도로 연문하되 여산다녀 익산보고 하멸다녀 혹기보고 담양다녀 순창보고 김계다인으로 두루듯어 4월 15일 날 남은 광활루로 대령하여라. 무주용담 진안장수 운봉으로 들어다녀 관양순 천허양다간 보성 자흥 강해남 진수정으로 두루듯어 영암나주 무안한평 능남평 화순동부 광주로 두루듯어 북곡투시 가는 놈과 부모 부조하는 놈 형제화목 못하는 놈 술 먹고 귀조잡담 피성 범하는 야 낱낱이 적어다가 4월 15일 날 남은 광활루로 대령하여라. 서리 역졸 중방하인 각초로 분발시키고 의사 변복을 자리난 뒤 의사 변복을 거느누나 파쟁뱀수를 자리는구나. 일하루에 재대한다서 종령 각근을 달아주고 살충동풋 진예만군 당팔사 당줄 달아 뒤통나게 졸라매고 수수한 삼대도복 군합들어 눌러뛰고 산할 초신 기포신어 혼때 묻은 세살 부채 진짜 아니냐 선천에 따라 선행주로 대대골제 어찌 보면 과격 같고 어찌 보면 급선생도 같고 또 어찌 보면 공들 하지고 팔도를 두루다니면서 친구를 사구란 듯 몰라보게 차렸난디 인척적 노중에 난 마상으로 오시다가 광양들 운들은 많은 주에 세우고 광도로 내려올지 전라계명 들어가 선하당 구경하고 남은 주인집 찾아 남은 주냥 내려 총두짐이 들어앉은고 이튿날 파쟁을 저 임시로 벌었는지네 노구바구 엎어지네 진제를 해놓고 서서보니 여기서부터 우리 남은 땅이로구나.
0: 정권진과 여러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창극 춘향가 이도령 과거 급제하는 데 대목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이도령의 이야기였는데요. 이제는 소리꾼의 말 대신 해금의 깊은 울림으로 계절의 정취를 느껴보겠습니다. 염양춘 개면 두거, 고수영의 해금 연주입니다.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해금의 선율을 듣고 있으면 마음도 자연스레 차분해집니다. 고수영의 연주였고요. 해금 연주곡 염양춘 계면 두고 함께 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고요. 이번에는 강원도 지방의 토속 민요 정선 긴 아리랑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의 원조가 되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노랫말이 다양하고 애절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긴 아리랑, 유영란, 김길자, 백유연 명창의 소리입니다.

긴 아리랑에는 산을 넘고 고개를 넘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월이 흘러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유영란 김길자 백위연 명창의 소리 긴 아리랑 함께 하셨고요. 그 감동을 이어 김용재 철가야금 연주 강원도 예상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철가야금의 묵직한 울림은 산과 들을 스치는 바람처럼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김영재의 연주, 강원도 애상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곡은 제목처럼 여름밤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시원한 상상을 더하면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한광수 작곡 여름밤의 춤,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입니다.

여름밤에 바람을 닮은 선율이었습니다. 여름밤의 춤,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를 함께 하셨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국악의 향기와 함께 오늘도 한 시간 편안하게 시작하셨길 바라면서 끝으로 한국 전통악기와 서양악기를 함께 접목시켜 동서양의 조화를 연주하는 팀, 서울 아츠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아리랑 도라지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토요일 오늘 아침은 영국의 건반음악으로 문의합니다. 토머스 몰리의 더 나이팅게일을 바르트 나센스의 합시코드 연주를 함께 하시죠.

영국의 건반의 음악 토머스 몰리의 더 나이팅게일, 바르트 나센스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두대 오보, 바순, 두대 호른,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F장조, 리용번호 574번입니다. 알레그로 그라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매튜 리시에가 지휘하는 레 비올롱 듀루아가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두대 오보, 바순, 두대 호른,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F장조, 리용번호 574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메트루시에가 지휘하는 레비울롱 뒤루아였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프랑스와 컴피옹의 기타 모음곡 G단조 감상하시죠. 프렐리드로 시작해서 알레망드, 크랑트, 롱도, 사라방드, 라리바르, 가보트, 미뉴엣으로 이어지는 전곡입니다. 에릭 벨록의 바로 그 기타 연주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프랑스와 콩피옹의 기타 모음곡 G단조 전곡을 에릭 벨록의 바로크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11에서 골랐습니다. 고양이가 쥐잡기를 포기하지 못하듯이라는 곡인데요. 커피를 그만 마시라는 아버지의 설득에 넘어간 듯 했던 딸이지만 고양이가 쥐잡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듯 아가씨들도 커피 마시는 버릇을 절대 버리지 못할 걸, 엄마도 할머니도 마셨으니 누가 딸을 말리겠어 라는 반전의 가사를 딸과 아버지 그리고 그 둘의 대화를 관철한 해설자까지 함께 노래하는 유쾌한 삼중창입니다. 딸 역에는 소프라노 바바라 부니, 아버지 역에는 베이스 데이비드 윌슨, 해설자에는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앙, 함께하는 단체는 구스타프 레오나르트가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입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11 중에서 고양이가 쥐잡기를 포기하지 못하듯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부니, 베이스 데이비드 윌슨,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 양의 노래였고요. 구스타프 레오나르트가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17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야콥 발터의 카프리치오 C장조 준비했습니다. 앙상블 판타스티쿠스가 연주합니다.

앙상블 판타스티코스의 연주로 17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야코 발터의 카프리치오 C장조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18세기 프랑스 음악가 피에르 가브리엘 비파르댕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플루협주곡 2단조 알레그로 안단테 비바치인데요. 프랑크 태운수가 플루트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레 비파르댕과 연주합니다.

피에르 가브리엘 비파르댕의 플루트 협주곡 2단조 전악장. 프랑크 태운수가 플루트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레 비파르댕과 함께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휴일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서울 신촌의 굴다리안, 동대문 DDP 광장, 노들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앞. 이들 장소의 공통점은 누구나 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공 피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연주자가 될 수 있으니 실력도 천차만별입니다. 한 손으로 선율만 치는 사람도 있고 멋지게 외운 한 곡을 연주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보책 한 권을 갖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면서 나만의 리사이트를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청중 삼아 누구에게나 열린 이 피아노. 여기를 찾는 이들에겐 이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음악을 사랑하고, 둘째, 피아노 치기를 즐기고, 셋째,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 오늘 같은 토요일 아침 어떤 연주가 거리의 피아노에서 흘러나올지 궁금합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작품번호 90-2 도이치번호 899-2번이었습니다. 라두루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공공 피아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 가야대역 대합실에 설치된 피아노는 연주하는 모습을 찍어서 부산 김해경전철 SNS로 올리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1분 피아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피아노를 수리하고 조율해서 새로운 삶을 주는 공공 피아노, 토요일 아침에 떠올려봤습니다. 글라주노프 발레 모음곡 라이몬다 작품으로 57번 중에서 그랑 아다지오 듣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페도세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델릴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조 소프라노 아니타 라우벨리슈빌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자쿠모 사그리판티가 지휘한 라이 국립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입니다. 라이는 앞서선 글라주노프의 발레 모음곡 라이몬다 작품으로 57번 중에서 그랑 아다지오 그랜드 아다지오, 블라디미르 페도스예프가 지휘한 모스크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5905 쓰는 분입니다. 일하는 부서가 바뀌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내가 내 몫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제 3주가 지나고 다시 주말 아침에 음악을 들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는 싯구가 생각납니다. 오늘 잘 쉬고 다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출발 FM과 함께 5905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대추야, 너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런 시이죠. 5905 쓰는 분도 그렇게 통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는 5905 쓰는 분과 더 잘 통하고 싶네요. 다행입니다. 잘 적응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베토벤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1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레토 주제와 변주 듣겠습니다. 아네가스 디네레첼로와 니콜라스 안젤리치의 피아노, 안드레아스 오텐자모의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1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레토 주제와 변주였습니다. 안드레아스 디넬 첼로, 니콜라스 안젤리치 피아노, 안드레아스 오텐자모의 클라리넷 연주였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기교와 짙은 낭만이 담긴 라마니노프의 유일한 첼로 소나타 전체 4악장 모두 다 듣겠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이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번호 15번 중에서 1악장 마에스토소 듣겠습니다. 라르스 포트의 피아노와 그가 지휘하는 로열 노던 심포니아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번호 15번 중에서 1악장 마에스토소 라르스 포트의 피아노와 그가 지휘하는 로열 노던 심포니아의 연주였습니다. 반미순심이라 12살 된 딸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게 많은 딸입니다. 오늘은 큰오빠 부대 개방 행사가 있어서 온 가족이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우리 가족은 친생자, 입양자, 위탁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초아는 공개 입양으로 가족이 됐고 두 명의 오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7개월 된 위탁 동생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50일에 입양돼 12년 동안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 초아가 펼쳐갈 길들을 축복한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삶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단다. 군대에 있는 큰아들, 고3 둘째 아들, 생일 맞은 딸, 7개월 된 막내딸 응원하면서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우, 지금 그 큰오빠 부대 개방 행사가 있어서 네 식구가 예 이렇게 가고 있겠습니다. 반미순 씨 가족 더

행복하세요. 초아 12살 생일 진짜 진짜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초아와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환상곡과 푸가 G단조 바흐 작품으로 542번 듣겠습니다. 피터 허프드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환상곡과 푸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542번이었습니다. 피터 허프디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우리 12살 초아의 생일 소식 전해줬는데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9월에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초아가 12살 부문에서는 아시아에서 노는 것으로는 그리고 많이 먹는 것으로도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놀기를 바랍니다. 8월 29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엔 전악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의 20세기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몇 곡 되지 않는 실내악 작품 중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첼로 소나타가 있습니다. 유일한 첼로 소나타여서 더욱 소중합니다. 어느 날 그와 절친했던 바이올리니스트 네탄 밀스타인이 물었습니다. 첼로 소나타는 썼으면서 왜 바이올린 소나타는 써주지 않느냐고. 라흐마니노프가 이렇게 답합니다. 더 훌륭한 악기인 첼로가 있는데 굳이 왜? 이 훌륭한 악기 첼로를 위해 만들어진 첼로 소나타는 그가 교향곡 1번의 실패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은 뒤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재기하던 즈음에 완성된 곡입니다. 작곡가가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과 화성을 실험적인 형식에 담으면서 두 악기 사이에 무척 촘촘한 대화를 펼쳐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가 쓴 곡이다 보니까 피아노 파트가 상당히 어렵고 비중이 큽니다. 이 곡이 첼로 소나타인지 첼로가 곁들여진 피아노 소나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곡은 전체 네 악장으로 구성됩니다. 첫 악장, 피아노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첼로와 촘촘한 짜임새를 이루는 변형된 소나타 형식의 악장입니다. 둘째 악장, 강렬한 리듬으로 긴박함을 빚어내는 스케르초. 셋째 악장, 느린 템포로 첼로의 유려한 선율감과 서정성을 자랑합니다. 장조 조성으로 바뀐 넷째 악장에선 두 악기가 극적으로 대립하다가 함께 힘찬 승리로 나아갑니다. 초연에서 이 난해한 피아노 파트는 작곡가가 직접 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초연했던 러시아의 첼리스트 아나톨리 브란두코프가 이 곡을 헌정받았습니다. 기교와 낭만이 공존하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전체 4악장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감상합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품번호 19번 전곡 다 들었습니다. 1악장 렌토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 3악장 안단테, 4악장 알레그로 모쏘였습니다. 린 하렐의 첼로와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980년대 두 연주자의 원숙함이 빛나는 음반으로 들었습니다. 토요일 전곡 감상 시간,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로 함께했습니다. 3127 쓰는 분입니다. 5시부터 시작된 아들 둘의 육아.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클래식 들으면서 조금 진정해봅니다. 주말 육아도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아유, 3127 쓰는 분. 기쁨이 큰데 이런 분주함도 있습니다. 3127 쓰는 분 지치지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레밍카인의 모음곡 중에서 투오넬라의 백조 작품으로 22의 3번 듣겠습니다. 백조도 이제 물에 떠 있으려면 많이 발을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 3127 쓰는 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루트 마주오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 레밍카인의 모음곡 중에서 투오넬라의 백조, 작품으로 22의 3이었습니다. 쿠르트 마즈워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에서 물의 요정 옹딘, 알렉상드르 다로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에서 물의 요정 옹딘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따로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7933 쓰는 분입니다. 대학 1학년이 된 사랑하는 첫째 딸. 배낭여행 갔습니다. 4박 5일이지만 엄마 마음은 잘 먹고 잘 자는지 걱정됩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를 같이 듣는 이 시간 아이를 생각하며 문자를 보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바다 건너 전해주세요. 따님이 바다 건너오면 더 붉어져 있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대추에 대한 이야기, 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추 같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붉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마칩니다.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